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어제의 어두움을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내 삶의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소서. 그 자부심이 나의 모든 열등감과 실패감을 치유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사는 근원이 되게 하소서.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불완전한 나의 선입견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게 하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닮아 새로운 창조를 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는 나의 기도 제목들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김희석,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우리 가온누리님께서 빗속을 뚫고 평가를 치르기 위해 과천으로 갑니다. 합격할 수 있도록 힘내라고 외쳐주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야, 어떤 평가일까요? 테스트? 어떤 뭐 자격증 시험일까요? 면접? 예. 무엇이 됐든 그 준비했던 것들 후회 없이 남김없이 예, 잘 보여주시고 증명하고 쏟아붓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화이팅! 예, 가운누리님 잘 다녀오세요. 레미콩이님께서는 75세 우리 엄마 난소 종양 제거 수술 오늘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앞으로의 일정도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이고, 어머님께서 4년 전에 또 수술 받으셨군요. 게다가 이제 고령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실 텐데 아니 많이 되실 텐데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특별한 치유하심, 이끄심 있기를 함께 바랍니다. 어머님 수술 잘 되기를 저도 바랄게요. 우리 2102번으로 문자 사연 주셨는데 신청곡 있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초복이라 더 뜨거운 그 성령으로 또 수요 기도회 이따 가려고요. 라고 남기셨는데 TR 월십 불길 같은 주성령 준비했고요. 그리고 PK 장광우 내가 매일 기쁘게도 이어드립니다.

1000번째 보컬 김태홍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들었고요. PK 장광호의 내가 매일 기쁘게 TR 월시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 2102번으로 청하신 곡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5210번으로 고등학교 기도 클럽에서 열심히 율동하고 찬양 인도했던 추억이 오늘 방울방울 생각나서 라디오 공유도 하고 안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라고 인증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 문자로 단톡방인가 봐요. 아, 아침 출근 때 팀팀이 듣는 CBS 방송 공유해요 라고 카톡으로 고맙습니다. 카톡 알림이로 아, 또 추억을 공유하는 분들에게 전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샬롬 CCM 선곡이 넓잖아요. 되게 스펙트럼이. 최근에 발표된 음원부터 예전 1세대 복음성가까지 저희는 다 아우르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예. 감사드려요. 샬롬 CCM 또 공유해 주셔서. 닉네임 선유님께서 오늘은 월차 내고 교회 동생 석현이랑 운전해서 천안에 사는 교회 언니 만나러 갑니다. 오랜만에 만나는데 너무 설레요. 10시까지 방송 들으며 가려고 하는데 아주 먼 옛날 들려주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래요. 우리 석현군 예 조이포유 채널 레인보우 다운로드 받으셨

0: 나요 혹시?
1: 예, 지금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교회 언니 만나시면 그 언니한테도 또 샬롬 CCM 조이 포 유 이렇게 권하시면, 예, 넌지시 권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청하신 곡도 나누겠습니다. 창문, 당신을 향한 노래, 아주머니 날 듣고요. 위러브의 아버지를 닮아 있네.

유튜브 채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딸이 유치원에서 인어공주 역할극을 할 때마다 제비뽑기로 배역을 정한다고 합니다. 딸은 인어공주를 뽑으면 행복해하지만 관객 역할을 뽑는 날이면 시무룩해져서 집에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엄마는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는 언제나 인어공주만 할 수 없고 10번 중 9번은 관객이 되는 거야. 그런데 관객일 때 손뼉을 크게 쳐야 인생이 재밌단다. 인생의 10분의 9를 누군가를 질투하며 보내지 말고 기왕이면 크게 손뼉 치며 즐기자. 우리는 흔히 무대 위에 서서 주인공이 돼야만 의미 있는 삶,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다릅니다. 무대 위의 인어공주도, 객석의 관객도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만족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인어공주 역할을 맡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누군가 인어공주가 되는 것을 볼 때도 가장 크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질투와 비교의식이 아닌 함께 즐거워하고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장하니의 행복 그리고 앞서 조유진의 구름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관객으로 있을 때 손뼈 크게 치는 내가 될 수 있길 제비꽃님도 남기셨고 수현님은 와 아이에게 지혜로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지혜를 주셔요. 정말 멋진 엄마였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오늘 샬롬 생각은 안광복 목사님의 칼럼 인어공주가 아니어도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다르다는 거. 무대 위에 인어공주도 또 객석의 관객도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니까 그 역할에 우리가 충실하고 만족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아, 오늘 샬롬 생각도 좀 생각할 여지가 많은 그런 내용이지 않았나 싶어요. 함께했습니다. 9시 48분 8초 지나고 있습니다. 노을가을님께서도 버스 기다리는 중에 방송 듣습니다. 차 바퀴 굴러가는 소리, 비 오는 소리, 또 찬양 소리 너무 어우러져서 좋아요 라고 남기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한결같이님께서는 오늘은 둘째 언니의 생일, 다음 주 목요일은 제 생일이라 생일 파티 메뉴로 닭볶음탕에 수육 먹기로 했습니다. 라고. 아, 오늘 또 둘째 언니 생일이시군요. 또 초복맞이 닭요리, 닭볶음탕. 아, 우리 축하드립니다. 둘째 언니. 예, 오늘 좋은 날 보내시고요. 축하곡으로 해피 버스데이 투유 권준원입니다.

추천 콘텐츠 플랫폼 두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수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옹기장이의 오 놀라운 구세주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젊은이들도 나가기 힘든 세계 마라톤 대회 70대 선수 그룹 가운데 1위를 기록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행철 선수인데요. 만 71세 나이로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54분 10초에 완주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훈련을 위해서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든다고 하는데 자기 관리, 매일 똑같은 그의 습관이 전 세계 선수들을 놀라게 한 특별한 기록을 만든 셈이죠. 여러분은 매일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매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인터뷰한 걸 보니까 루틴은 선택이 아니라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행철 선수. 그래서 저녁 약속은 안 나가고요. 그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똑같은 삶을 산다고. 참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루틴을 매일 갖고 있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니까 이렇게 좋은 기록도 내고 70대 마라톤 선수 중에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와, 여러분은 매일 어떤 일을 꼭 하시고 똑같이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가장 즐거운 일은 또 뭔지 궁금합니다. 뭐 특별히 생각나는 거 없는데요? 하시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이 시간에 여기 우리 있잖아요. 예, 이것도 가장 즐거운 루틴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어요. 웨이홈 앨범에서 달리기 첫 곡으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비 오는 수요일, 일을 제일 하기 싫은 날, 인정. 이쁜아님 오셨고요. 좋은 친구 2095님께서 사랑 그 좁은 길 신청하셨어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히즈윌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원성남님과 함께 마이클 W. 스미스 힐링 레인 들었습니다. 3676번 쓰시는데 오늘 휴가라서 CBS를 듣고 있는데 반가운 목소리야. 꺅! 너무 좋아요. 권정희님 저도 꺅! 반갑습니다. 휴가에 뭐 특별한 거 하세요? 무계획이 계획일 수 있죠. 그냥 쉬는 게 또 휴가기도 하니까요. 충전의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반가워요. 올리브님 쭉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오셨고요. 또 정민님도 출석 체크하셨고요. 주아랑님 저는 일을 시작했는데 92세 어르신인데 감사하게도 40년을 믿음 생활하시는 어르신이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네. 같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죠? 꽃말이 신청하신 곡, 오세연이 부릅니다.

주하랑님과 함께 꽃말이 오세연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라니님과 함께 너를 선택한다. 김상진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루틴을 보니까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돼요. 와, 폴라리스님. 매일 새벽 기도 후에 성경 읽기와 매일 걷기 합니다. 오래된 루틴인데요. 걷기 할 때 참 행복해요. 찬양 들으면서 걷고 기도하는 시간. 오롯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가브리엘님, 당향로에서 기도와 말씀 붙잡기를 한다고 하셨고, 에스프레소님은 작지만 꽤 많은데요. 그 중에서 세 줄 읽기 쓰고 잠자기, 이건 꼭 지키는 일입니다. 지니920님은 매일 당향로와 커피 한 잔 늘 함께하고 있죠. 아니, 말씀, 기도, 운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루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에스프레소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Turn, Turn, Turn이라는 곡인데요. 세상 모든 것에는 제철이란 게 있다라는 부제가 붙은 곡입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전도서 말씀을 바탕으로 쓴 곡인데요. 세상 모든 것들은 돌고 또 돌아간다. 계절 또한 돌고 또 돈다. 하늘 아래 모든 것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시간이 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수확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모든 것들은 돌고 돌고 모습을 바꾸어 간다.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은 제때가 있다.

0: 에스프레소님, 여름비는 잠비라고도 불린다죠. 비가 오면 꼼짝없이 쉬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가? 비가 오면 좀 졸립기도 한데. 에스프레소님과 함께 버즈의 턴턴턴 들었고요. 또 우리에겐 좋은 영이 부른 때가 되면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마침 또 배영호님도 함께하고 계셔서 흐리고 비오고 축축한 날씨지만 기분과 마음은 항상 뽀송하기를 아멘. 때가 되면 함께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 지난번 검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결과가 잘 나왔대요. 어우, 다행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준이 엄마께서 친구가 교회를 찾거든요. 저희는 중학교 때 만나서 친하게 지냈는데요. 지난 5월에 갑자기 친정 어머니를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리고 그 친구가 나도 나중에 엄마 옆에 가려면 하나님 믿어보고 싶은데 교회 알아봐 줄래?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단이 많잖아요. 친구가 사는 곳은 충주입니다. 충주. 충주에 장로회로 다닐 만한 곳이 있을까요? 충주에서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려요.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쭈니 엄마가 계속해서 기도하셨는데 드디어, 예, 나도 엄마 만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것 같고 믿음을 가져야 될것 같은데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쭈니 엄마 마음은 지금 벅차고 기쁘고 그리고 어디를 결정해야 될까라는 약간의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충주에 계신 분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분은 답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선삼선리님께서 흘러흘러 신청하셨어요.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이죠.
1: One, two, three, four.

틀리셨을까요? 조찬미 우벳이 함께한 주에서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희망은광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오늘 초복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할머니들 삼계탕을 드리려고 주문하고 오늘 우리는 추어탕이라도 사 먹을까 하고 남편분께 물어보니까 아유 나는 당신이 해준 게 제일 맛있어. 당신은 나가서 사 먹고 와. 이러는데 그게 칭찬으로 들리기보다는 왠지 마음이 확 더워지더라고요. 확 더워지더라고요. 저는 왜 이해가 가지? 이게 칭찬 같지만 칭찬 같지 않은 당신이 해줘 이것도 아니고 이거 뭘까요? 주에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네,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칭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점심은 혼자 드셔야 되겠는데요. 손영진의 목소리로 이어서 들을까요? 은혜로다.

손영진 은혜로다 들었습니다. 플루트님께서 전주 듣자마자 울컥했습니다. 힘든 시기 건너가고 있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겠죠.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때 주가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플루트님. 다솔님께서 성경 필사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눈으로 성경 말씀 보고 손으로 쓰면서 귀로 찬양 들으며 예, 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시고 말씀 앞에서 신청하셨어요.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오늘 들려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1부 끝곡이에요.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습니다. 먼저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로마서 16장 19절 들으셨는데요. 이 곡은 프레쉬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예, 신청하신 곡 함께 했고 시와 그림의 항해자 명가님이 신청하신 곡 일복 많으신 명가님 신청하신 항해자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 중에 찬양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후대에 부흥을 주시길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WKSUEMF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준비 중이고 수련회 준비 중이고 이제 여름이 돼서 다양한 믿음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자라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또 안전과 믿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문을 신청하셨어요. 연예일의 곡인데 저희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 곡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제가 이번 주 내로 요청을 해서 받아서 들려드리겠고요. 아마 금요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꼭 들려드리겠고 오늘은 대신 연예일 앨범에서 다른 곡으로 준비했는데 괜찮겠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함께 듣겠습니다.

성경학교가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39년째 교회학교 교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영래님,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성경학교 또 수련회 모두 다 알차게 감사하게 채워지나 봅니다. 박요한 여름 수련회 함께 들었고요. 성민님, 친정아빠가 편찮으셔서 입원하고 계신데 퇴원하시기 전에 아빠 집에 와서 옷장 정리도 하고 집 청소하러 왔어요. 오늘 더우실 텐데 그래도 깨끗해진 집 보면 또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에 더 좋아서 정리가 된 집에 더 좋은 마음으로 계실 수 있으니까 회복도 빨라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이디 8529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감셋 3cm님 7월 되니까 사무실이 바빠서 자주 못 오게 되는 거 있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간 될 때 와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좋아요. 둘리공사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새싹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새로 오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요셉의꿈님은 부산에서 오늘 또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커피향기님, 딸이 연차 내고 모처럼들이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초복이기도 하고 만난 거 좋은 거 보면서 딸 사랑 받으며 엄마 사랑 주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려고요. 좋죠. 이것만큼 좋은 게 또 어딨겠어요. 고은의 사랑하고 있단다 함께 들을까요?

그레이스님과 함께 시편 139편 제이어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8606번님, 저는 갯벌에서 바지락 양식을 합니다. 오늘 작업하는 날은 아닌데요. 수산물 안전검사 때문에 바지락 시료 채취하러 나왔습니다. 날씨도 맑고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라고 사진 보내주셨는데 바닷가 사진만 봐도 너무 좋은데요. 검사 결과도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수고가 좋은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별님, 아들과 출근 중입니다. 문득 아들과 같이 듣고 싶은 곡이 있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외쳐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김석균의 목소리로 듣고요. 흰양이 할매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십자가 그 사랑 적어주셨네요. 오늘 이 곡은 김소영과 김지훈의 목소리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한 곡 더 들을게요.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신청합니다 하신 코스모스님, 이 곡 좋은 씨앗 앨범에서 준비해 놓을게요.

감사에너지님께서 찬양이 너무 은혜입니다 하셨고 멋진 여자님 저를 울리기로 작정한 날 같아요. 선곡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멘. 민들레님 믿음 부족한 저 이렇게 귀한 찬양 들을 수 있음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세3cm님 참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제가 오늘 CBS 직원 예배 시간에 당신을 향한 노래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하시는 분들 찬양으로 주님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응답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너무 감사하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8751번 쓰시는데 몸은 계속 힘들어지지만 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더위 지혜롭게 이기고 또 건강하게 이겨내길 또한 바라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200번 쓰시는데요. 무더위와 소낙비를 뚫고 달려와서 도와주는 용준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당향로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8200번님. 오늘 끝곡은 이 곡으로 준비했어요. 주님 무엇하라 말할까요? 라는 곡.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 있는 곡이죠. 주님 내 주님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 후야마미님과 같이 듣겠습니다. 주님 그 한마디로 힘을 얻고 주님 부름으로 은혜받는 오늘 하루로 보내시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같이 불러주실 거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인 스웨인 목사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형편이 어려워 석공예공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접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그 기쁨을 찬송시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35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학력은 부족했어도 성경을 기초로 한 그의 강해 설교는 매우 은혜로웠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1절에서는 기쁨과 소망 그리고 생명이 되신 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선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그리워하고 4절에선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문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는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라고 찬양하는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전해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NHS 소속 의사 아메리칸 박사는요, 아침 식사 전에 돈 들이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소개했습니다. 1.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꼭 마시기. 2. 아침 햇볕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쬐기. 3. 새소리나 바람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4.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 생각해보면 참 단순하죠? 물을 마시고 햇빛을 받고 숨을 고르는 일. 하지만 몸은 의외로 작은 습관에 반응합니다. 앞으로는 매일 아침 이 네 가지 행동 꼭 한번 실천해 보시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사평로 듣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짧게 이렇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겠죠. 그죠? 맞죠? 지금이라도 해보시죠.

네, 아름다운 세상에 감사해. 아, 진짜 감사가 뭔가 따뜻하게 느껴지죠. 감사합시다, 여러분.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어제 밤에 비가 엄청 왔는데 오늘 지금 시간 좀 개네요. 그죠? 개네. 네. 어, 강아지네 이거 아닙니다. 네. 개인다고요, 개인다고요. 비가 내리더니 햇님이 반짝 나왔다고. 야, 여긴 반짝은 아닌데 어딘가요? 오케이 미미나님. 따뜻하겠네요. 이럴 때 이제 이불 빨래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죠. 꿉꿉하고 눅눅하고 전문 용어들이 다 나와요. 눅눅, 꿉꿉 또 뭐 있죠? 아, 욱신욱신? 이거는 신경통인데. 멋진 여자님, 구름이 해를 가린 멋진 날, 바람이 시원해서 신촌에서 모래내까지 걷고 있어요. 와, 좋다. 멋진 여자님 진짜 멋지네요. 인사 안 할 수 없죠? 당근. 네네. 찬송가 570장이 무슨 곡일지 네, 제가 읽고 또 찬송가 570장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이 초복이죠, 베토벤님. 그러니까 삼계탕 배달시켜. 제가 알았어요. 예, 초복이에요, 초복. 초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중복은 아니겠죠? 제가 저기서 중복으로 말... 새벽별님이 오늘은 잽싸게 출첵부터 하고 일보겠습니다. 이런 자세 우등생이죠, 우등생. 예. 하나의 나눔님도 바쁘시군요. 이쁘나님도 비오는 수요일 깔끔하게 인사한다고. 깔끔해지죠. 예, 진짜 비오고 나면 그 다음 날은 깔끔해져요.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단골 식당에서 원성남님 무슨 반찬인가요? 개구리 반찬? 아무튼 맛있게 드십시오. 전 지금부터 배가 고프네요. 예. 오늘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께서 밥을 사주신다 그래서 예. 거하게 먹으려고 개척교회 목사님께 나눠야 부자가 되니까 예.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도 밥을 사셔야 되는데 이미 사시겠다니 얼마나 좋아요. 제가 또 그냥 있겠어요. 예. 그냥 안 있죠. 제가 지방에 집회 다닐 때도 꼭 사례를 만 원 이상 달라고 하는 건 난 없어. 아무것도 줄 생각을 안 하고 하면 그러면 진짜 날마다 성경에 나누는 게 복이고 흩어구제하면 부요하다고 했는데 구제라는 게 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있지만 예 마음을 그렇게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나눔이 참 많잖아요. 나눠서 복받은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 가난한 교회, 뭐 돈이 없는 교회, 미자리 교회여도 오는 강사에 대해 사례를 만 원이라도 정성껏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정성껏 잘 준비해서 이렇게 주면 그게 복이 될 테니 나는 없어. 늘 받기만 하면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꼭 만 원 이상 정성껏 이 정성 진심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틀렸을까요?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루인보 게시판에 글 어마무지 남겨주시면 저는 어마무지 힘나서 방송합니다. 나비오십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라스트입니다. 원더풀 피스.

평화. 네, 우리 바디 세이. 여러분, 에브리바디 세이 한번 외칩시다. 평화. 아, 좀 크게 해주세요. 좀 크면 안 되나? 다시 한번. 평화. 네, 주님 안에 여러분이 평안하시길 진짜 바래요. 네. 근데 평화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네. 믿음으로만큼, 믿는 만큼 평안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은하수구수록님도 오셨고, 어제 은혜를 보내드린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달려와 주셔서. 찬양이 좋은 걸님, 충만, 깊어진 삶을 주께 듣고 싶어요. 들려주실 거죠? 하셨는데, 네. 깊어진 삶을 주께 한번, 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줄리 소우님, 아, 달려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손주방 정리하고 계신 우리 0419번님, 그냥 행복이 0491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게노 손주방 정리하며 듣고 있어요. 문 활짝 열고 아이방 장롱 옮기고 먼지도 닦아내고 집 나오니 고생이지만 딸 도와주니 잘하고 있는 일이네요. 주님께 감사. 이 하루도 감사. 사평로 있어 감사. 들을 수 있어 감사한 수요일입니다. 아, 좋다. 좋아, 좋아. 주봉 맞아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네, 여러분 더위 먹지 말고 삼계탕 먹기 바랍니다. 네. 자, 박우정 목소리예요. 심영진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아이자 61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두 곡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안 들어와서, 예, 빈정 상하려고 하는데 이 속 좁은 저를, 네, 속 안 좁게 다시 삐지지 않게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출첵 두 글자라도 남겨주시면 안 잡아먹지

에이, 아,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느껴지네요. 61 아이자야 이사야 61장이겠죠. 네, 61.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영주땡님이 귀에 염증으로 날마다 치료 중이에요. 빨리 낫겠죠 하셨는데 잘 치료받으셔야 되는데 귀 안이 참 예, 병원 좋은 병원 만나신 거죠. 잘 치료받으시고 하라는 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이고 주님 만져주십시오. 미나님은 항암제를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보통 항암제 주사만 먹는 것도 있나 보군요. 미나님 어떤 암이고 어떤 상황인지 다 물어보기 죄송하고 조심스럽지만 주님이 만져주시길 간절히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허유미님이 맞점 하셨어요 하셨는데 전 이제 끝나고 먹죠. 네. 아까 말씀드린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주신다 하셔서 기타 소리에 마음이 진하게 울리네요. 내 인생의 최고 동반자는 예수님이시죠. 맞아요 예수님. 사랑한다 말하신 애가 오늘 나간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사랑한다 말하신 애도 오늘 신청곡이 많네요. 네. 262번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신청하셨고 네. 태연님이 삼계탕 먹고 알파 CD 먹었대. 알파 CD 내장 지방을 빼준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먹으면서 빠져서 요요 현상이 없어. 태연 씨, 이 세상에 좀 요요 현상이 없는 다이어트는 거의 없습니다. 먹으면서 빼는 것도 이게 먹으면서 빼는 건 없어요, 진짜로. 네네. 안 먹어야만 빠져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과장 광고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껏 드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적게 먹고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약이 그러면 세상이 다 날씬한 사람만 있게 우리나라 평생 지금도 선진국도 우리나라도 안 되잖아요. 다이어트 살찐 사람이 더 많죠. 왜냐면 안 돼요. 그게 되는 게 예, 결국 뭐 주사제도 못 먹게 하는 입맛 없애게 하는 주사제가 있는 거지. 네. 안 먹어도 되는 주사. 그러니까 뭐 많이 먹었는데 살이 빠지는 주사제는 없는 게 뭐냐면 그것만 이제 의약 뭐 인가를 받은 건데 정확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조 식품들은 조심스럽게 드세요. 괜히 또 단장님 말씀 들을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하늘소망님 광주에서 오셨어요. 어젯밤부터 온다는 비는 온데간데 없다고.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와 집으로 가자 맞습니다. 예. 경주는 비도 안 왔다고 찬양이 좋은 걸님. 계속 너무 덥습니다. 낮엔 너무 뜨거워 운동 못하고 아침 운동하고 사평도 들으며 힐링하겠습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아침이 훨씬 좋죠. 또 아침에 뛰는 운동이 하루 종일 이렇게 칼로리를 태우는데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영호 씨가 오늘 군의 식당 메뉴가 삼계탕이라고. 하, 좋은 식당이 아마 군의 식당에 오늘 삼계탕 나오는 것도 꽤 많긴 하겠다. 그죠? 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의 570장 예, 준비했습니다. 샘이고요. 지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심플리 4까지 갑니다.

네 곡 쫙 들었네요. 네, 참 좋죠. 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 전에 이런 교회 되기였소 소리엘의 찬양이었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님이 귀에 염증 빨리 치료해야 돼요. 저는 보름 전에 구안화사가 와서 아이고 응급실을 가서 입원 치료하고 눈물 뿌리며 삐뚤어진 입으로 기도와 찬송하고 보름 만에 돌아왔다고. 아 감사합니다. 이제 그때 그 증상이 있을 때도 오카리나 연습까지 했대요. 아 참 그런 열정과 믿음이죠. 전 믿음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지만 딴 건 할 수 있으면 네, 할 수 있을 때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무리만 하지 마시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한다는 건 참 참 보기 좋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아 꽃나무님, 네 제가 전화번호 받아놨습니다.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와, 너무 반갑습니다. 4180님이 오늘도 억지로라도 감사 원망과 지적 대신 칭찬과 감사로 작은 천국인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하셨어요. 이야 그래요. 이 진짜 조금만 한번 툭 돌아보면 감사죠. 감사. 네 맞아요. 감사요. 서혜정님 오랜만에 나오시고 며칠 만에 매일 나오시다가 아마 며칠 만에 나오신 것 같다고. 더운데 걷기를 안 하다가 항상 하던 거 안 하니 뭔가 허전했는데 좋습니다. 그죠 맞아요. 하던 건 해야 돼. 예. 묵상 기도 예. 또 밥 먹는 거 하던 거 안 하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네. 오늘 예, 사과집 이벤트 오늘 빠른 번으로 하겠습니다. 500번째 들어온 분에게 할 테니까 이제부터 디딤돌 꽉 해주세요. 이제 100 조금 넘었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깊어진 삶을 주께 보내드리면서 자 디딤돌 한번 이 곡 나가는 동안 한 200개 들어오시죠. 2부에서 만납니다. 사과집 신장균 목사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굴 드릴까?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노프와 고흐의 지독한 우울과 고독,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려는 몸짓, 서정적이면서도 격정적으로 움직이는 음표와 색채, 그 안에서 삶을 이겨내고자 하는 열정적인 몸부림, 모든 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하고 온전히 드러내는 그들의 작품은 우리에게 말한다. 고흐가 남긴 말처럼 슬픔은 영원한 것이라고, 삶은 아픈 것이라고, 그리고 그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바이올리니스트 노엘라의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순간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전에 진짜 많았는데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군가 교회 다닌다면, 유명인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면 다 우리 편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 안에선 수많은 다툼이 또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돌아보면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우리 편, 교회 다니면 다 좋아, 교회 다니면 다 그 사람이 맞아라고 하는 이 분별력 없는 이 시대의 교인들의 생각들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교회는 너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 가장 큰 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상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주님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그 기대는 전혀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은 하늘을 얘기하고 성경은 멋들어지게 설명해도 날마다 묵상해도 그 말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 이어서 집으로 가자. 이 가사를 들으면 정말 찔려요. 예, 찔려요. 하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겐 더 찔리죠. 더 찔려요. 자,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 서가집 신장균 목사님께서 네, 여러분을 위해 사과를 따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50개들이 한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이윤아님 이제 곧 갈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꺼번에 이렇게 일이 많으시니까 어떨 땐 조금 늦게 갈 때도 있고 그래서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꼭꼭꼭꼭꼭꼭 갈 겁니다. 네. 500번째 들어오신 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이제 200 넘었어요. 뭐 여러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500까지야 뭐 슉 하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봄보로봄님이 휴가지에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3박 4일 동안 날씨는 맑았고 덥기도 엄청 더웠어요. 내륙으로 올수록 구름이 많네요. 그러면 바닷가는 괜찮나 보네요. 지금 초복인데 보양식 드시 건강하세요. 우리에겐 복이 있다. 예, 또 준비해 놓을게요. 하루님이 샤론의 꽃 신청하셨고 누구나 즐거운 사과 주스 멋진 여자님. 디딤돌 올려놓고 갑니다. 집에 왔다고. 아 그러시군요. 중국에 계셔서 뭘 받아도 받으실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은 늘 디딤돌 열심히 해주세요. 진짜 매일 들어와 주시고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그죠? 주님과 손잡고. 주님, 종알종알 돼야죠. 종알종알종알종알. 그럼 주님이 이러실 거 아니에요? 이녀가 네 소리는 새소리 같다. 근데 내 목소리는 새소리가 아니라. 야, 네 목소리는 쇳소리 같다. 쇳소리가 아니라 쇳소리 같다. 아니 그래도 뭐 예, 참 좋겠다. 그죠? 상상만 해도 좋네. 디딤돌이 뭐냐고 새꿈님 물으셨는데 일 다녀오셨군요. 디딤돌은 이제 이 두 개가 떠요. 숫자가. 제가 보는 여러분이 보인 다 못 보고요. 이게 또 문자로 오는 거하고 그 게시판 이게 만나 루인볼 게시 뜨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여자 수가 떠오르고요. 수신 건수가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늘 출첵해달라는 건 참여자 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개를 써도 한 명이잖아요. 참여자 수는 그래요. 근데 수신 건수는 그냥 올라온 댓글 하나가 숫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번 쓰면 10이 넣는 거고요. 100번 쓰면 100이 넣는 거죠. 그래서 디딤돌을 해. 누군가는 500번째 딱 도달해야 그분이 이제 당첨이 되는 거니까 모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쓴 분이 또 써주고 바빠도 하나도 한 두 개 써주고 뭐 이러다 보면 500에 도달하는 거죠. 지금은 400이 안 됐으니 이 속도로 가면 제 마음이 다시 불안해서 안 됩니다. 티니님도 오랜만에 오셔서 디딤돌 해주셨고요. 김연아님도 처음 출첵인데 디딤돌로. 이야 좋다. 예,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새꿈님이 또 지금도 아 그렇군요 하면 숫자가 딱 하나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이러면 또 하나가 올라가고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안 되셨으면 다시 안 되셨다고 써주시면 또 숫자가 올라갑니다. 오솔량님. 삼복더위가 시작하는 날 오늘부터 한 달간 꼭 엎드려야 한대요. 삼복 이걸랑요. 그래서 세 번만 엎드리면 되지 않아요? 한 달간 세 번? 한 달에 세 번? 아니면 하루에 세 번? 뭐 어떻든 네, 엎드리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주님 앞에 세 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네, 좋네요. 마늘 까는 중이래요. 필리핀 동만님. 마늘 냄새가 손에서 그냥 안 빠집니다. 손도 불타고. 오늘 성령의 불타는 교회 들려주세요. 이 정도 찬양이 강력해야 뭔가 네 할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오늘 중에 꼭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까면 한 3일은 가지 않을까요? 손에서 안 빠지죠 진짜. 디딤돌 부탁드립니다. 기프티드 사랑한다 말하시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잔치 공동체였죠. 우리에겐 복이 있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과즙 이벤트 있습니다. 들어와 주시고 인사해 주시옵소서. 쥐똥 부인님 오후 장사에 삶은 족발. 맛있겠다. 급히 건지고 처음 방문합니다. 뜨거운 열기에. 아이고, 건강도 조심하시고. 가게는 대박, 진짜. 세상 어디서 먹어보지 못한 족발 맛이 그 집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 CBS Joy for You,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입니다. 이거 어때?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아야 돼.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사랑, 나는 사랑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가요지만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아야 돼.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야, 그러게요. 저는 이게 그렇게 느껴져요. 고난이 유익이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 자들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힘든 가운데도 더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그런 사랑을 가진 자는 정말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부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바람의 노래는 성경 같아요. 성경적인 메시지 같아요. 그리고 내 작은 지혜로 알 수 없다는, 맞잖아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온 우주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은 노래 같아요. 네. 오늘 이 곡 어때? 바람의 노래, 조형필입니다.

네. 저의 고등학교 딱 10년 선배님이세요. 10살이 많은 거죠, 보다. 참 귀하세요. 예, 네,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소나무님 디딤돌 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오셔서 오늘 500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목소리에서 벌써 느껴지시죠? 아, 아까 마늘 얘기했는데요. 필립 흰둥망님이 집에서 먹을 마늘을 까는 게 아니고 보니까 주중엔 마늘을 숙제처럼 가져와서 까고요. 이게 보니까 교회 무슨 주방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도와주신,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는 거죠. 네, 봉사라고 하지만 전 사역이라고 합니다. 목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모여서 깝니다. 성경 공부 다 한 다음에 까시는 거.

약간 하시기 전에 까, 이거 다한 다음에 까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권사님들 손덜 상하시게 집사인 제가 분발해야 합니다. 아, 예쁜 맘. 예쁜 맘, 예쁜 맘. 권사님들 정말 예뻐하시겠다. 그죠? 하나비님, 아, 진짜 사랑스러운 하나비님이세요. 카톡 알림은 저희 딸한테 보내줬더니, 뭐야? 하길래 설명해 줬네요. 레인보우 깔아서 찬양 들을 수 있다고요. 참 좋다. 예. 딸들의 말은 똑같은 것 같아요. 뭐야? 엄마, 이거 뭐야? 딸들은 뭐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지난 주일에 딸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뭐 쇼핑백 조그만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샀는데 작아서 엄마한테 판대. 주는 게 아니라 판대. 아이고, 이런. 예, 엄마는 또 즐겁게 사서. 입지도 않으면서 사죠, 또 어떨 땐. 네.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지니어스 요정님 반갑고요. 콩이맘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 바람의 노래 두 번째 듣는다고, 지난번. 예. 그래도 진짜 좋은 노래는 여러 번 나갔습니다. 뭐, 10번 가까이 나간 노래도 있을 거예요. 세인트홍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원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빈센트님도. 예, 조용필님 원곡이네요 하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오븐에 굽는 치킨집에서 오늘은 일찍 나갑니다. 세인통님, 아, 이 치킨집 잘 돼야 되는데 완전히 잘 되기 바랍니다. 완전히 어느 동네지만 진짜 잘 되기 바랍니다. 식스팩보다 더 맛있는 치킨을 만드시길, 예, 지혜를 주시길. 제가 식스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보라의 성령에 불타는 교회, 마늘 가시니까. 그 다음에 청관웅입니다. Jesus Generation.

네, 우리가 저 주님의 세대로 삽시다. 네,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오늘 서가집 여러분의 디딤돌 열과 성에 의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은하수 구수록님이에요. 이만옥님 2627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짝짝짝이라고 세 글자 디딤 글 올려주세요. 다재한맘님 오늘 대구는 무지 덥습니다. 얼굴에 땀이 줄줄 흐르네요. 모두 초복 만난 거 드시고 주 안에서 강건합시다. 아멘.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원성남님 군생할 때 군대에서 처음으로 단발머리를 근데인가 이거 하셨군요. 저도 그때 막 기타 치고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중대원이 야영훈련 6개월 훈련 나갔을 때 노래하셨대요. 와, 야, 손님이 없어 가게 지키면서 듣고 있다가 하루님은 손님 많아지기를 정말 많아지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J.I. 김 지킴이에요. 아예 아이디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축복의 선물이 너무 늦은 거 아닙니다. 예. 그래요. 우리 지나간 사람들에게도 한번 웃어주고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고 그렇게 살면 세상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뒷모습에서 크리스찬의 향기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네. 떠났던 자들이 저 삶에서 왠지 교회의 향기가 느껴져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품읍시다. 자, 헤리티지 메스 콰이어예요. 보혈 찬송 메들리 보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I love you.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중국에서는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간 찻잔과 접시가 환영을 받는데 오랜 전통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렇게 틈이 있어야 복이 들어온다네. 정인은 와인잔을 들며 서른이 되어가는 자신 역시 이 나간 자리가 하나도 생기는 접시와도 비슷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가 나갔다고 함부로 버려지는 접시가 되고 싶지는 않다. 이가 나가고 금이 갈수록 더욱 가치가 오르는 접시가 되고 싶다. 한설이 에세이집 29 늦었다고 하기엔 미안한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오가는 초복의 오후입니다. 충북 제천에서 농사를 짓는 판화가 이철수 화백의 나뭇잎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뜨거운 여름날 논에는 농부도 모르게 일하는 숨은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렁이인데요. 물고에 서 있는 철근 머리에 붉은 알을 낳아 놓으면 보름 뒤 작은 우렁이들이 깨어나 논물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벼 사이에 돋아난 여린 잡초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농부가 독한 제초제를 뿌리지 않아도 벼를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건 이 작은 우렁이 덕분이라고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렁이는 물속에서 묵묵히 제 몫의 일을 해냅니다. 이철수 화백은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용기 있는 일꾼입니다. 일이 있으면 일해야죠. 이 뜨거운 여름날 오후 우렁이처럼 묵묵히 삶의 예배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 계신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찬양 함께 하시죠. 온 마음 다해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으로 들으시고요. 작은 불꽃 하나가 조수아의 목소리에 이어 로이드 라슨 편곡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이어서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로이드 라슨 편곡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온맘 다해 다윗과 요나단의 목소리로 그리고 작은 불꽃 하나가 조수아의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0: 이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수요일 추측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김선주님, 이병희님, 멋쟁이님, 하하호호님, 지금 이 순간님, 민민하님, 파리가제트님, 산사랑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김숙희님은 오프닝 들으시면서 그래요. 폭염 속에서 일해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서는 더워도 참아야겠죠 하셨어요. 주하랑님이 샬롬 진하나님 앞으로 앞으로 오늘은 힘차게 외쳐드립니다. 함께 걸어가요 하셨는데 네, 더워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함께 가자요. 태연님은 오늘 초복이라 엄마가 한방 삼계탕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어요 하셨네요. 잘하셨네요. 어머니가 최고네요. 마라나타님도 초복 삼계탕 한 그릇 먹는 날인데 삼계탕 못 먹고 반계탕을 먹었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고 잘하셨습니다. 플라리스님은 초복이라고 몸보신을 옥수수로 했다고 엄청 먹었다고 하셨는데 옥수수 너무 맛있었겠네요. 예. 제키리님은 보양식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집에서 볶음밥 먹었어요. 강릉 시내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네요. 더워서 그런가 봐요. 운행 근무하며 방송 듣는다고 남겨주셨네요. 아스농구님은 초복이라서 마을 경로잔치 겸 복놀이 봉사하고 쉼하며 함께합니다. 초복에 또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잔치를 하는군요. 참 좋은 동네입니다. 네, 정겨운 동네. 저도 초복이라서 좀 몸보신을 해야 되는데 순대국밥을 먹고 네 배터지게 먹고 이렇게 방송에 들어왔네요.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떼제 공동체의 성가 오비 카리타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 연주 음악으로 들으시고요. 노르웨이 찬송가 예이 에르이 헤렌 샌더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노르웨이 가수 시그바르트 닥슬란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사 살펴봅니다.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주님은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내게 닥칠 기쁨과 상실이 무엇이든 기도의 날개 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습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찬송가 아침 해가 돋을 때 올댓 힘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레제 공동체의 성가곡 우비 카리타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였고요. 노르웨이 찬송가 예에르이 헤렌스핸더,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노르웨이 가수 시그바르트 닥슬란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아침 해가 돋을 때 올댓 힘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기쁨의 추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고백하는 시편 126편 3절에서 6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시편 126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길을 만드시는 주 리바이츠 워십의 찬양이었고요. In His Time 마라나타 뮤직의 찬양에 이어 찬송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홍순간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범사의 감사님이 초복이라고 월요일부터 토종닭 백숙과 닭죽 먹고 어제는 비 온다고 삼겹살 먹고 오늘은 아쉬우니 닭볶음탕 먹으려고요. 매일 먹는 거 타령이네요 하셨는데 아 초복 맞이를 사흘이나 걸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건강 챙길 때니까요. 열심히 또 먹을 땐 먹고 또 안 먹을 때 안 먹고 네. 그렇게 건강 관리하는 거죠. 러브레터님이 복날이라고 옆집이께서 저녁에 삼계탕 먹자기에 평소에 잘 먹는데 하면서 조기 퇴근할 때 사과 12개 복숭아 한 박스 사가지고 와서 먹어보니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보약이네 했답니다. 다들 본인한테 부족한 거 맛나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하셨는데 맞아요. 꼭 뭐 당 먹지 않아도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 채우는 게 복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러브레터님 사연분이 드네요. 러블리님이 저희 남편은 현장직 근로자예요. 전신주 철거하는 회사에 포크레인 담당하고 있답니다. 퇴근해서 옷 보면 땀 자국이 소금처럼 얼룩져 있어요. 모두들 건강한 여름 되세요 하셨는데 아이쿠 남편분 오늘 초복이니까 몸보신 되는 음식으로 저녁 차려주면 어떨까요? 우리 남편 이거 먹고 힘내 이렇게 따뜻한 말도 함께요. 명지 에스더님이 이곡 남겨주셨어요. 시와 그림의 여호와의 유월절.

오늘 끝곡은 부른바다 나선 이 몸 신청곡을 김정민의 팬파이프 연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렁이의 뜨거운 여름 이야기 나눴는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논물 속에서 묵묵히 잡초를 먹어 치우는 우렁이. 그 작은 수고가 건강한 벼를 키워냅니다. 이철수 화백은 말합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용기 있는 일꾼입니다. 라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일하셨나요? 누군가 알아주는 자리였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초복의 햇볕 아래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신 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렁이가 논물 속에서 부지런히 벼를 살리듯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하는 일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을 겁니다. 판화가 이철수 선생의 말씀처럼 일이 있으면 일하는 것, 그것이 이 뜨거운 여름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4: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올포원 세트장에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똑똑똑 이렇게 두드려 보고 싶으신가요? 웬만하면 좀 넉넉하고 편안하고 또 고통이 없는 넓은 문을 택하려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참 문제의 그 문, 좁은 문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워낙 유명하니까 뭐 다 아시죠?
1: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살려면 찾는 자가 적고 좁은 문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저는 원래 사람 많은 거 싫어해가지고 좁은 문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2: 저는 좀 다른 문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1: 여기도 문이 이렇게
0: 그러니까.
1: 많네.
2: 그러니까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이 많다면 좁은 문은 좀 안 가고 싶더라고요.
3: 아, 저희 대세를 따라야 반은 성공한다고 하는데 찾는 이가 많은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이 충동이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충동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4: 네, 그래 보이십니다.
3: 감사합니다.
4: 근데 이 문만 좁고 탁 문을 열면은 길은 그냥 막 고속대로로 자꾸 로또 막 옆에 이렇게 흐드러지게 펴 있고
1: 그럼
4: 조금 예, 탄탄대로로 그런 살판 나는 길이지 않을까. 예, 그러지 않을까요,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라.
0: 네. 오늘 어떤 말씀 들을 수 있을지 살짝 힌트만 좀 주신다면?
5: 오늘 말씀 읽으셨지만, 여기에서 문은 그냥 문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마주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좁은 문 들어갈 수가 있으면, 그때만 딱 이겨내고 참으면 확 넓어.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
1: 그러니까요.
5: 그러니까 여기서 문은, 길의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좁은 길로 연결되는 좁은 문. 만만치 않습니다.
1: 아, 대로가 아니네.
5: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0: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1: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만만치 않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 정도로.
2: 에덴동산엔 문이 없었어요. 옷도 없었고요. 그 동산 자체가 큰 집이었기 때문에 문을 따로 낼 필요가 없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주거를 만들고 문을 만들고 출입을 위해서, 문이라는 거는 출입을 위한 공간이고 출입구이기 때문에 문에는 어디나 있다.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는 내 몫이다. 그 선택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된다. 네.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네.
3: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펼쳐지는 길도 다를 텐데요. 일단 설교를 들으면서 좁은 문, 넓은 문 중에서 우리 갈 곳을 좀 정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종숙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죠.
2: 문의 종류가 많습니다. 큰 문, 작은 문, 여닫이 문, 비닫이 문, 포켓도어, 폴립도어, 철문, 나무문, 현관문, 욕실문, 화장실문, 거실문, 공연장문, CBS문.
4: 준비 많이 하셨네요.
2: 근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문은 시설 개념이 아니고요. 공간 개념도 영적인 문을 말합니다. 넓은 문 편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넓은 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 됐잖아요. 교회 문 닫았거든요. 문 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왜? 안 오는 게 편하거든요. 뭐 머리만 있지 않아도 되고 옷 갈아입지 않아도 되고 차 몰고 오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편한 것을 선택하는 습관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건물 안에 많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둘 정도. 신앙생활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 힘든 문, 들어가기 어려운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유엔 보고에 하면은 78억 한 7,90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미국 퓨 리서치 조사에 하면은 한 22억 정도가 기독교인이래요. 좁은 문이에요.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이라야 인생도 신앙도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넓은 문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훈련소를 거쳐서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에브라함 링컨 27번 실패했대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답니다. 좁은 문은 선택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도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정도를 거래하는데 그 정도는 예수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될 문은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에요.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이면 딴 데 가도 돼요. 우린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냥 옵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또 하려는 것도 많지만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술 마시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좁은 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넓은 세계 영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누구와 함께 걷느냐, 누가 준비하신 문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넓은 문은 동서남북이 널려 있지만 좁은 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구원론의 문제예요. 문제라는 거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문은 없다. 예수가 유일한 분이다.

0: 인생이 편안해지고 궁극적 목표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 선택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넓고 편한 길이 많습니다만은 그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옵시고, 넓은 문, 쉬운 문이 많습니다만 거기 가지 않게 해 주옵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구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좁은 문은, 이 얘기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문맥을 보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예. 예, 누가복음에 보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보면 들어가려고 애쓴다고도 나와요. 애쓰지만 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주인이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해요. 못 들어와요. 그러면서 오히려 동서남북 사방에 온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맥이냐? 사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당연히 선택받은 백성이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들은 뭐 왕노릇 같이 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딱침을 놓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는데 이방인들도 그 자격만 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은 7장에 나오거든요. 거기는 어떤 문맥이냐? 비슷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조가 돼 있어요. 누가복음과 비슷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좁은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넓은 문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 5장, 6장, 7장이라는 문맥에서 쓰였습니다. 산산보훈의 문맥에서 쓰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에 더 방점이 있냐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에 방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글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보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사는 자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들,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 보려고 애쓰는 자들, 팔복에 나타나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자들, 또 그렇게 변화시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주여 주여 뭐 막 찬양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확실해지죠, 메시지가. 그죠?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난 너희 몰라, 관심 없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롭게 행하는 자들이어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옷만 입어갖고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그거는 질문을 각자 해봐야 되는 이슈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성경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드러나는 건 뭡니까? 결국은 영성은 뭐냐?

0: 삶에 말씀이 어떻게 녹아져 있고 그것을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 아까도 막 전화할 때 그죠? 이거 문자 보낼 때 어떻게 말씀의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느냐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넓은 길에 서 있느냐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넓은 길로 가면 안 되나? 가도 돼요. 선택은 줬어요. 자유의지예요. 뭐 예수님이 뭐 막 뭐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고 뭐 막 붙잡지 않아요. 그러나 경고는 하는 거죠.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니까 잘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좁은 문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철로역정이 생각이 났어요. 존 버년이 쓴. 그게 이제 주인공 크리스천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죠. 그 얘기의 속에 보면 여러 시련 속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는데 결국 극복하면서 천성에 도착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유연, 속물도사, 순진, 나태, 식언방, 수다쟁이, 사십, 물탄무력, 자린고비, 절망, 의심, 아첨, 무식, 겁보, 다양한 자들이 자기 삶을 정당해 가면서 천국에 가는 길에 가지 못하고 머물러 이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유혹까지 하고. 그게 이제 잘 재밌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생명의 물이지만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까 협착 발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데 그런 길에서 너무나 많은 역경을 딛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만 결국은 크리스천처럼 승리할 수 있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마치고 싶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멸망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고 이렇게 문을 통해서 내가 어느 문을 선택해야 될지 또 그 문을 선택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예수님 말씀 중에 좀 거시기한 말씀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우리 본성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 패널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 다 같이 동의한 게 기왕이면 넓은 문도 있고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형통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뜻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편안한 길, 그죠? 프로스퍼리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위험 없이 쭉 가는 길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 시대적 상황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 듣는 성도들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 설교자들에게도 어려워요. 많은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복음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이해해 봤어요.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오직 두 개의 문만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좁은 문, 넓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죠? 그리고 그 문이 앞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0: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애쓸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앞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과 또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건 좁은 문을 이미 선택한 우리는 진짜 힘써야 할 것이 뭐냐면 협착한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의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좁은 길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길은 달라요. 하지만 이 문이 길의 시작이고 길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러니까 갑자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고 그 이후에 연결되는 길이 협잡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찾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과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이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래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 길이 좁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건 그 길을 우리가 홀로 걸어가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문이 예수고 길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복음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에게 붙어있기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미 우리는 생명의 길에 들어섰으니까. 왜냐하면 한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것이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에게는 목사님들 설교처럼 선택해야 될 문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선택한 문이기에 어떻게 예수에게 오늘도 붙어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예수라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나. 저는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항상 생각해요. 나로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기로 결심한 게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노력해서 구원의 길을 선택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고 우리의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것뿐이죠. 때로는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지금 예수라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 안에서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찬송 부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믿기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흔들리지만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며 그 길을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1: 좁은 문과 넓은 문,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열어주시는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요. 설교 들으면서 어떤 문을 만나셨어요?
2: 먼저 왜 문과 길을 연결시키지 못했을까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가지고 반성을 하게 되고요. 네. 또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0: 분이니까 저는 좁은 문 택하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1: 이 택할 필요가 없다고 박태남 목사님이 못 박아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미련이 많아 보이시는데.
3: 이 좁은 문, 넓은 문이 또 천국이랑 관련되어서 또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다가왔는데 저는 문 밖에서 우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4: 아니 사실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제 산에 모였을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갈급함이 있고 갈망함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있고 어느 정도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좀 이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지 말고 좀 이 좋은 문 아니면 천국이
2: 좋은 문
4: 더 뭐 아니면 넓은 문 들 또 산에서 했으니까 이 들판 막 이런 다른 표현을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굳이 좁은 문이라고 해서 그 문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그냥 아 여기 왠지 힘들 것 같아서 포기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냥 아예 그렇게 내쳐버릴 수도 있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이유가 있지 않으셨을까요?
5: 성경은 사실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걸 표현을 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 믿어 구원받어 예수 안 믿어 멸망받어 아주 분명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딱 두 개의 문만 길만 얘기하시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건 제 자기 그 반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때에 그때부터 약간의 왜곡된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약간 왜곡된 설탕 발림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물론 처음에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게 지금 유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로 오가려는데 아 그럼 내가 왜 거길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넓은 길인 거야. 예수 믿는 건 사실은 좁은 문도 아니야. 오면 막 선물도 주고 얼마나 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 정문은 다 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구원의 길에 들어설 때부터 사람들은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걸 고쳐줄 만큼 교회 안에서의 복음이 확실하게 살아있고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끝까지 넓은 길을 걸어갈 거를 꿈을 꿔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농담도 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오면 아 그런 분이 담임 목사하면 교회 성도를 다 떠날 거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누가 교회 올까요? 그런데 그 고민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고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더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 잘 되는 길이 아니다. 길만은 아니다. 저도 좀 약간 타협을 해서 그 길은 사실은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니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거죠. 그냥 주여 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각오를 가져야만 믿는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분명하게 좀 확인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속으셨습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길은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길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요.
2: 아까 왜 그러면 넓은 문이고 좋은 문이고 행복한 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왜냐면 그건 현실이 아니니까.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의 초대인데 거기까지 가기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 또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산상보훈에 보면 화평하게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그리고 그 의를 위하여 이제 고통을 받는 거 그럴 각오가 돼 있나요?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래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다 좋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세상에서

0: 좋은 것도 택하고 만사형통. 아, 그럼 안 믿을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왜냐하면 그게 나를 가장 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처럼 이렇게 살면 그럴듯해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살아봐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그런 먹고 살고 돈 있으면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그것이 있는데 안 만나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고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 게 힘든데 진짜 전도해보셨죠. 전도를 해갖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거는 정말 뭐 어떤 로또가 당첨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 기쁨은 경험 안 해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1: 맞아.
0: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내가 이 사람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됐어? 나에 대한 자존감, 가치 이런 것들은 나한테 누가 얼마를 주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1: 맞아.
0: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어렵지만 아니 뺨도 맞아야 되고 뭐너 전도 너 예수 믿어 뭐 이런 것도 들어야 되고 너 유치하다 막 이래야 되고
2: 싫어, 싫어.
0: 그렇죠. 나 여기서 너무 세상에 문화적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주는 말할 수 없는 나에 대한 존재 가치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건 알아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보상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보상도 없이 힘들다면 우리도 포기해야 돼요. 그건 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상 준다. 천국이 있다. 그러시니까 가야죠. 그런 것 같아요.
3: 예를 들어 기업에서 3명을 뽑는데 3,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3,000명 다 입사시킨다 그러면은 새벽에 갈 필요 없잖아요. 원서 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3명을 뽑는데 3,000명이 지원을 했다. 긴장감이 있고 초조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밤잠을 설쳐야 되고 천국 가는 거 쉽다. 문이 넓다. 좋은 나라다. 그럼 뭐하러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냥 가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 강단의 허점이랄까 맹점이 있습니다. 교회들 책망하지를 않아요. 복 받아라, 잘 되어라, 성공해라, 번영해라. 심판 얘기 안 합니다. 재림 얘기 안 합니다. 그 통렬한 죄에 대한 책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설교가? 화려하고, 경외 칭찬해주고. 그 꼴을 먹고 자라는 기독교인들이 허약해졌어요. 조금만 비유상한 얘기하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 뭐하러 거기서 야단치고 야단 맞고 앉아 있겠어요? 옆집 건너가면은 책망 안 하고 복 받아라 화려하고 문이 넓고 뭐 술도 괜찮아 담배도 괜찮아 뭐뭐 뭐 딴짓도 괜찮아 그러는 교회가 있으면 글로 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탁월하신 표현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문이 좁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제가 일평생 동안 목회 모토, 표어로 삼고 지창했던 구호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막 지창을 했거든요. 결국 좁은 문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선택의 수가 작다는 거. 이거 어떤 책을 보니까 예정론하고 결부를 시키더라고요. 사람은 많다.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그들이 작은 무리, 작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문을 예를 하면은 한결

0: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다시 듣고 다시 듣고 언제 들어도 참 되게 새로운 샘이 솟는 것 같은 은혜를 받는데요. 그만큼 생명의 진리가 말씀 속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들 진리의 문, 천국의 문, 좁은 문 우리가 좀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보면 좋겠어요.
2: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 크고 넓은 문은 쳐다도 안 보고 좁은 길만 바라보고 들어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 드리는 질문.
2: 다음.
4: 문 통과 잘하셨는데.
3: 간신히 통과했어요. 네.
2: 네, 저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왜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실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박태남 목사님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저는 이제 상황적인 면에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자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바라는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사실은 보면 나름대로 좁은 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을 쓰는데 일단 중요한 건 깨달음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몇백 개가 되는 율법을 지켜야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거였잖아요. 그런 수고와 노력이 다 의미가 없었던 거잖아요. 예수가 좁은 문이라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깨달음이 중요했잖아요. 요즘 예수 믿는 걸 너무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뭘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내는 거지. 우리가 좁은 문으로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몇백 개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제목으로 좁은 문 들어가려고 애쓰지 마라. 예수와 함께 살아내기를 위해 애써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좁은 문 들어가려고 애쓰지만 못 들어간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겹친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6: 잘못 들어가.
5: 좁은 문은 좁은 문인데
6: 잘못 들어갔어.
5: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Sorry. 잘못된 문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3: 잘 찾아야겠네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명백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좁은 문을 보지 못하고 넓은 문으로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김윤희 목사님. 언제쯤 저희가 넓은 문으로 향하게 될까요?
7: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다 악하고 항상 악하면 우리도 다 못 살 거예요. 근데 선한 것도 있지만 이제 제도도 악하고 이제 시스템도 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타협할 그 유혹이 오는 거죠. 너무나 쉽게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다른 많은 것을 이미 넓은 거죠. 그거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미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 뭐 아까 목사님도 내가 그러면 뭐 다 완벽하냐? 아니에요. 우리 이미 넓은 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로운 걸 하는 거는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매 순간 정말 필요하네요.
7: 매 순간. 네.
2: 저는 이 질문이 저도 이렇게 항상 생각했었는데 이 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리니까 저도 그랬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공간 개념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양의 문이라고 박종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이 문이 되시는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좀 바라보게 그 문을 바라볼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0: 그 우리 기독교 신론과는 유일신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도 하나, 길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구약에서 나 왜 다른 신이 없다. 한 분뿐이에요.

0: 그럼 모세가 애굽에 이제 바로 만나러 가잖아요. 해방시키러. 제가 가면은 물을 겁니다. 넌 누구냐? 난 모세다. 어떻게 왔냐? 하나님 보내서 왔다. 그 하나님 누구냐?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말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라. 이게 이제 애굽의 신관하고 모세 신관이 다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는 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신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장자를 치잖아요. 바로의 장자, 장관의 장자, 뭐 수위의 장자 다 죽었거든요. 그러나 애굽 사람 생각하고 바로 다시 생각할 때도 이게 뭐야? 왜 우리 자식을 못 살려? 애굽 사람들이 신관에 충격을 준 거예요. 아, 우리가 생각하듯 신은 신이 아니다. 내가 문이다. 신론하고 상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뿐이다. 그 문을 들어섰지만은 저한번 뉴스는 철로역정의 경우처럼 문 앞에까지 가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죽을 고생을 하거든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극복한 다음에 문에 이르렀을 때 웰컴, 나랑 같이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문에 들어섰더라도 그날 바로 천당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고통, 근심, 걱정, 실패, 좌절, 절망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들의 바람이어야 되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1: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돼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요. 또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음을 들었지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깨닫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좀 흔들리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2: 네, 그러니까 이 회전문만 돌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1: 부럽다.
2: 이렇게.
3: 회전문이 있었지.
2: 네.
4: 자동문으로.
2: 네. 목사님들께서는 이 넓고 편한 길 말고 좁은 길을 선택했더니 이런 기쁨이 있었다. 또 내 주변에 이런 또 평화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 경험담을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1: 네.
3: 저는 사실 요즘 그 강단 위에 서서 메시지를 전할 때 항상 그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좁은 문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넓은 문의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같은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까 권면하셨듯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들어야 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좁은 문 설교라고 내려오면 한편 걱정이 되지만, 아, 다음 주에 교인들 많이 떠나겠구나.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 무엇보다도 가까이 다가와서 제 어깨를 두들기면서, 당신 오늘도 또 사고 쳤어? 라고 얘기해주는 아내의 그 묘한 격려. 그런 것들이 저를 항상 감격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또 용기를 내서 강단에 또 서게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사실 저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요요 일어나지 않게 좁은 문으로 들어올 때 내가 날씬해서 들어왔잖아. 마주치처럼. 근데 들어와서 넓어지면 그 길에 끼어. 주여 끝까지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5: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 유학을 이제 우리 부부가 마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자. 그래갖고 이제 사역을 하자. 막 이런 이제 들떴는데, 어떤 분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오셨는데 저희랑 식사를 우연히 하다가 우리가 이제

0: 공부가 끝나간다는 걸 알고 싱가포르에 신학교가 있는데 와서 가르쳐 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나는 아, 네네 뭐 그렇게 하고는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타향살이 지쳤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에야 싱가포르 알았지 그때는 싱가포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무슨 또 선교지를 가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고 있는데 박 목사님이 이제 남편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가 기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기도해보나 마나요. 그랬는데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냐. 아,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각자 딴 방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나는 별로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뭐 이제 한국이죠. 뭐 이러면서 했는데 박목사님 네, 믿습니다. 해갖고 나왔는데 박목사님 되게 심각한 얼굴로 나오셔갖고 우리가 싱가포르로 가야 되겠다. 그야말로 why 그죠? why 아, 말도 안 되고 진짜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제 두 사람이 대학교 때 80년 대개 세계 대성회 거기에 여의도 막 집회 때 참여했거든요. 그때 이제 김주건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서 앞으로 삶 속에서 단기나 장기 선교를 가실 분들은 다 일어나라고. 근데 그땐 대학생이잖아요. 뭐 외국도 잘 못 가는데 그리고 뭐 손해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아멘 그러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너 약속 지켜라. 그래서 나한테 생각 안 나게 해줬다고. 근데 그 말을 딱 하는데 이미 졌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미국에 있었잖아요.
1: 찔림이
0: 네, 그렇지만 그거는 유학하러 간 거, 선교하러 간 게 아닌 게 확실하죠. 진실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진짜로 정말 그냥 갔어요. 정말 계산이 안 나와요. 이제 싱가포르 어디예요? 막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좋은 나라고요. 그게 저희한테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선교 그것도 했고 뭐 너무나 그건 뭐 말하면 정말 롱롱롱 스토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인 듯 보이지만 택했을 때는 아까 기쁨이 정말 컸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2: 그 옛날 한 50년 전에 그 서울에는 뭐 여자 대학에서 그 여대생들의 직업 선호도를 조사해 줬습니다. 외교관, 판사, 뭐 검사, 변호사 쭉쭉쭉쭉 내려오는데 30위 정도인가에 이발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이 목사예. 네. 그때는 장가도 못 갔어요. 가기 힘들었어요. 그만큼 목사가 이해도가 낮았고 또 문으로 말하면 좁은 문이었고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죠. 네, 교회가 대형화했고 또 목사님들의 그 지위랄까 그 상황도 많이 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좁은 길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어려워요. 근데 만족이 있어요. 보람되죠. 인간의 영혼을 돌본다. 영혼을 살려낸다. 영혼을 컨트롤한다. 보람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있고 저한테 다시 태어나면 뭘 하시겠습니까? 주저 없이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3: 주여.
2: 근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그거 아니에요. 어떤 올인 정신이랄까? 요즘 약해요. 뭐 선택 여지가 많고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신학교도 학생이 줄어들고 저출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교역자의 길이 좀 어려워져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좁은 길 선택 잘했다. 동안에 잘 걸어왔다. 앞으로도 걸을 수 있으면 걷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4: 좁은 길, 좁은 문 참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동행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님 손잡고 그 좁은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꿋꿋하게 걸어가서 다

0: 다 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교회 생활에서 궁금한 질문들 생기실 때 있으실 텐데요. 올포원 시청자 질문 타임 코너로 질문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답변과 함께 기념 선물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 기억해뒀다가 많이 보내주세요. 참으로 아름다운 그 길에서 한눈 팔지 말고요. 끝까지 완주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힘차게 외치고 마치도록 하죠.
1: 천국 갈 때까지 좁은 문으로 고고고!
2: 거기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은 무언가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으로부터 여러분을 피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며 우직하게 사세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오후부터 거센 바람과 함께 비가 굉장히 좀 많이 왔죠. 다들 무탈하시죠? 괜찮으시죠? 예. 요즘 날씨가 참 적당하면 좋겠는데 폭염 아니면 폭우 너무 이렇게 널을뛰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좀 덩달아서 지칠 수가 있는데 요럴 때 한껏 떨어진 텐션을 끌어올리는 방법 그럼 뭐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거나 보거나 혹은 듣거나 먹거나 하면 확실히 기분이가 예 좋아지긴 하죠. 자, 오늘이 초복입니다. 초복을 맞아서 편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 한 끼, 복다림 이런 거 하신다면 날씨 때문에 지친 몸과 마음도 조금은 회복되고 또 리프레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선곡 맛집 샬롬 CCM에서 지금부터 자 에피타이저 한 상 차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미리미리 초복맞이 맛있는 메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이

2026년 7월 오늘 15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한웅재 머리맡에 라디오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섬마을 이권사님도 저 왔어요. 예, 한 분 한 분 오고 계시는데 예. 주주맘님은 제가 사는 남양주 마석 어젯밤에 비가 와 정말 많이 왔어요 라고 남기셨고 패사자님도 출근길인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어젯밤 파주는 세찬 바람과 함께 장맛비가 와 엄청 내렸습니다. 다들 안전하시죠? 라고 남기셨는데 진짜 와 무섭게 내릴 때는 진짜 와 살벌하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안내 문자도 막 오고 예 다들 무탈하시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정전된 지역도 여러 있었더라고요. 예, 여러 군데. 전기가 끊기니까 뭐 냉장고, 뭐 에어컨 다 정지. 그죠? 아, 조명도 다 꺼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전기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또 느끼게 됩니다. 이 소중함을. 아.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주님도 그렇죠. 실은 내 안에 계시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끝내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또 계시는 거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그 사랑 때문에 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예. 우리 샬씨 가족 계신 곳의 날씨는 좀 어떨지 궁금하네요. 지금 방송국 주변은 바람도 불고 비도 좀

된것 같긴 한데 흩뿌리고는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오긴 합니다. 닉네임 쿠키님께서 비바람이 불어도 오늘 제 기분은 텐션이 상당합니다. 왜냐면요, 드디어 우리 가정에 귀한, 어머나,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너무 설레서 잠도 안 오고, 할아버지는 손주가 꿈에 나왔다며 하루 종일 싱글벙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며느리 정말 최고, 고생 많았고 순산해줘서 고마워. 너무 사랑한다. 우리 손주와 함께 행복한 날들 가득가득하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십니다.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기다렸던 귀한 생명, 모두의 축복 속에 또 세상이 빛을 보게 됐네. 아가야 반가워. 네. 지금 어떻게 병원에 산부인과에 있을까요? 네. 너무 축하합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소소한 삶의 일상들 사는 얘기 보내주시면 돼요. 강화 쪽도 정말, 와, 비바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렸어요. 다들 무탈하시죠? 네. 복스님, 남양주 파현리 이쪽도 비 많이 왔는데 지금은 소강 상태 남기셨고. 아, 강릉은 너무 더워서 잠들기 힘들었다고 우리 제키 리님 와주셨. 아, 강릉 쪽은 비가 안 왔나 보네요. 아, 우리 팔랑머리에 님 도와주셨고, 올해부터 갱년기인지 더위를 좀 심하게 탑니다. 땀이 막비 오듯 쏟아지고, 뭐 에어컨 선풍기를 옆에 그냥 끼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 바람에 눈물이 또 콧물이 줄줄줄. 하지만 불평보단 감사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출근할 수 있음에 감사, 또 찬양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음에 감사, 또 매일 말씀을 나누고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음에 감사. 아, 또 감사의 제목을 또 이렇게 쌓아가는 오늘 수요일 아침 보내고 계시는 팔랑머리애님 반갑습니다. 예. 자, 헬렌 프로젝트 주와 마주 앉아, 그리고 민수기 주님은 내

마마스 브런치의 스텝스였고요. 그 전에 민숙이 주님은 내 보험. 예. 어머 채널 돌아간 줄 알았네요. 라고 트로시 CM 많은 분들이 반겨주셨습니다. 우리 민옥이 목사님의 부캐릭터 민숙이 주님은 내 보험. 예.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좋네요. 어머나 주님은 내 보험 이런 신나는 찬양이라니. 그렇습니다. 예. 민호기 목사님께서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하시잖아요. 예. 주님은 내 보험이었고 헬렌 프로젝트 주와 마주 앉아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혜영님께서 비오는 초복이네요. 오늘은 삼계보다 치킨일까요? 라고 남기셨는데 뭐 다 좋죠. 삼계탕도 좋고 치킨도 좋고 오늘 수요일이고 비도 오고 초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깜짝 이벤트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초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심 저녁 메뉴로 뭐 좀 정하신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초복 메뉴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복인데 어떤 분들과 뭐 드실 건지 뭐 메뉴를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 나는 여름철에 이거 먹으면 좀 힘이 나는 것 같아. 이게 나에겐 이게 보양식이야. 뭐 하는 거. 아니면 같은 음식이라도 이 재료나 뭐 양념을 곁들이면 더 좀 괜찮더라고요. 하고 하는 나만의 레시피 공유도 환영합니다. 예. 지금부터 말머리에 초복이라고 쓰시고, 초복, 예, 쓰시고 관련 사연 보내주시면 우리 한 20분께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또 복다림 음식 드시고, 개운하게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탁 하면 좋잖아요. 예, 커피 쿠폰 2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복과 관련돼서 오늘 뭐 드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여름철 보양식은 이 음식입니다. 예, 나눠주셔도 좋고요. 편하게 지금부터 초복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20분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인원, 드니엘, 매일 주님과 그리고 오벳의 시편 84편 두 곡 듣는 동안 받아볼게요.

510편 84편이었고요. 앞서 강인원 분이의 매일 주님과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 듣는 동안 오늘 초복이잖아요. 우리 샬씨 가족 초복에 어때 복다림 보양식 뭐 드시는지 예, 또 특별히 여름철에 난 이거 먹으면 힘나더라. 예, 초복과 관련된 보양식과 관련된 사연 받아봤는데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예, 사연은 마감하겠고요. 아, 진짜 많이 보내주셨네. 일단 서지성님께서 훈디 오늘 초복이라고 아이 학교 급식에 무려 민물 장어가 나온 실화입니까? 야, 학교 급식인데 장어가 나온다고요? 급식 먹으러 저 초등학교로 다시 가고 싶은 1인이네요. 서귀포는 바다에서는 해무가, 한라산에선 안개가 내려와서 완전 습한 아침이에요라고. 아, 이런 날 힘들지. 예, 불쾌지수 다 올라가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와, 장어가. 근데 저 약간 어릴 때 10대 때는 장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들고 요 고소한 맛을 알게 되면서 담백한 맛을 알게 되면서 장어를 좋아하게 됐죠. 장어구이. 예. 아이들은 사실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이거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남으면 안 되는데 아 나라도 가서 아, 먹으면 좋겠다. 아, 서지성님께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청지기님, 저희 딸들은 삼계탕 그 이름을 잘 몰라서 그거 소금 찍어 먹는 그거 있잖아 라고 하면 아 삼계탕 예,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줍니다. 저도 오늘 딸들이 소금 찍어 먹는 그거 먹고 힘낼 수 있게 마트 가야겠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집에서 또 한 솥 삼계탕 예, 끓여야겠네. 그쵸. 아 여름에는 사실 뭐 단백질 보충도 중요하고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염분 우리 또 소금도 섭취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완전 진짜 안성맞춤의 음식인 거예요. 보양식 소금도 먹고 또 맛있는 닭도 먹고 그리고 거기에 뭐 이제 찹쌀이랑

또뭐 인삼 이런 것도 넣잖아요. 삼도 넣고 밤도 들어가고 아 이러다 보니까 또 먹는 또그 찾아서 먹는 또 재미도 있고 삼계탕 너무 좋죠. 하나님 나라 청지기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게시판에 삼계탕 파가 있고 또 추어탕 파도 있고 이렇게 나뉩니다. 아, 추어탕도 많이 드시는군요. 미나짱님 초복. 저는 마트에서 파는 오리 슬라이스 고기를, 예.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 구워만 드시나요, 고기? 저는 오리탕을 끓입니다. 오리탕, 알배추, 미나리, 들깨가루 넣고 또 소금과 양조간장으로 간을 해서 푹 끓이면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먹기도 편하고 아이와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오리탕 최고예요라고. 아. 삼계탕, 당 말고 오리 쪽으로, 아, 오리탕. 이거 비리지 않나요? 잘 몰라가지고, 푹또 삶고 그 끓이면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아이랑 어른까지 먹기 좋다고 하시니까, 예. 좋네요. 오리도, 예. 미나짱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예. 매년 삼계탕을 먹어서 올해는 조금 특별한 메뉴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리탕도 괜찮대요. 오리탕. 닉네임 넷치맘님 초복. 어머, 이런 이벤트가. 전 지금 닭게장을 끓여서 포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세대주님 만나러 내려가요. 요즘 많이 덥잖아요. 새벽 5시부터 일하는 우리 세대주님. 이게 남편분 말씀하시는 것 같죠? 예. 준비한 음식 먹고 무탈히 여름 날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짜잔 다녀올게요. 라고 또 열심히 일하는 땀 흘리며 이 정말 삼복 더위 중에 일하시는 우리 남군님을 위해서 닭게장 배달 가시는 중입니다. 서프라이즈로 잘 만나고 오시고 커피도 한잔 건네세요. 우리 내치맘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범사의 감사님은 초복. 오늘 초복이자 제 생일이네요. 남편이 미역국 한다고 미역을 한 봉지 담갔는데, 야, 이거 둘이 먹으려면 너무 많다, 양이. 에. 고기보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미역국 좋아하는 남편, 맹미역국도 그저 감사합니다. 점심엔 누룽지 삼계탕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주님과 행복한 날 보내셔요. 하셨는데, 오늘 또 생일 맞으신 범사의 감사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예. 닉네임 도레미파 보라시도님께서 초복 오늘 점심 회식하거든요. 메뉴는 육회 비빔밥. 여기는 전주인데 또 전주에서 유명한 맛집이래요. 훈디랑 작가님 전주 오면 제가 대접할 텐데. 아 가고 싶다 진짜. 아, 비빔밥도 좋아하고 육회도 맛있는데 이게 한 그릇에 다 그냥 들어가 있는 육회 비빔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이거는 무조건 맛있지 이건. 아, 육회비빔밥 맛있겠다. 사실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방송국 앞에 삼계탕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 갈까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 중인데 아, 육회비빔밥 먹고 싶 너무 먹고 싶다. 육회비빔밥. 예. 우리 도레미파 보라시도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예. 한번더 볼게요. 보금맘님께서 보금맘님 초복. 저희 딸은 초복이라 김치 볶음밥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간장 계란밥도요. 좋아하는 음식 먹으며 즐거운 시간 최고인 듯합니다. 아, 그렇지. 사실 뭐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복날엔 삼계탕이 뭐 국룰이다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닌데 난더 이게 더 좋은데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또 즐겨 먹는 음식 이게 나에게 소울푸드일 수 있고 김치 볶음밥이 나의 소울푸드? 아 체력 떨어졌어. 그럼 김치 볶음밥이죠. 예. 여기 다양하게 좀 토핑을 해서 먹으면 더좀 맛있을 수도 있고. 예. 보금맘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예. 아 저희가 20분께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한 7분, 8분 소개했나요? 남은 한 12, 13분은 우리 문혜영 작가가 예. 사연 꼼꼼히 다 보고 있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신은미 빈들의 마른 풀같이였고요. 목소리 상점 새 길이 되신 예수 한부영 소소한 것들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비공개님께서 초복에 저희 가족은 해물 누룽지탕 먹습니다. 각종 해물 잔뜩 넣고 누룽지 넣고 정말 맛있습니다. 추천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뜨끈하게 한뚝배기 탁 먹고 이제 누룽지탕도 먹고 땀 쫙 빼면은 아 거기 이제 수박까지 곁들이면 완벽한 복다림 인정. 아 이거 너무 좋다. 해물 누룽지탕. 야 이거 뭐 먹는 얘기 하다 보니 일부가 어느새 이렇게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듣고 2부로 이어갈게요.

0: 그날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만 해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지지 의사표시 하나가 누군가에는 고마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마야 안젤루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0: 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용서란 상대방을 위해 면죄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결코 상대방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닌 나 자신이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란 말은 그리스어로 놓아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어제의 어두움을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내 삶의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소서. 그 자부심이 나의 모든 열등감과 실패감을 치유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사는 근원이 되게 하소서.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불완전한 나의 선입견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게 하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닮아 새로운 창조를 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는 나의 기도 제목들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김희석,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우리 가온누리님께서 빗속을 뚫고 평가를 치르기 위해 과천으로 갑니다. 합격할 수 있도록 힘내라고 외쳐주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야, 어떤 평가일까요? 테스트? 어떤 뭐 자격증 시험일까요? 면접? 예. 무엇이 됐든 그 준비했던 것들 후회 없이 남김없이 예, 잘 보여주시고 증명하고 쏟아붓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화이팅! 예, 가운누리님 잘 다녀오세요. 레미콩이님께서는 75세 우리 엄마 난소 종양 제거 수술 오늘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앞으로의 일정도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이고, 어머님께서 4년 전에 또 수술 받으셨군요. 게다가 이제 고령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실 텐데, 아니, 많이 되실 텐데,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특별한 치유하심, 이끄심 있기를 함께 바랍니다. 어머님 수술 잘 되기를 저도 바랄게요. 우리 2102번으로 문자 사연 주셨는데, 신청곡 있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초복이라 더 뜨거운 그 성령으로 또 수요 기도회 이따 가려고요 라고 남기셨는데, TR 월십 불길 같은 주성령 준비했고요. 그리고 PK 장광우 내가 매일 기쁘게도 이어드립니다.

0: 1000번째 보컬 김태홍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들었고요. PK 장광호의 내가 매일 기쁘게 TR 월시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 2102번으로 청하신 곡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5210번으로 고등학교 기도 클럽에서 열심히 율동하고 찬양 인도했던 추억이 오늘 방울방울 생각나서 라디오 공유도 하고 안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라고 인증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 문자로 단톡방인가 봐요. 아, 아침 출근 때 틈틈이 듣는 CBS 방송 공유해요 라고 카톡으로 고맙습니다. 카톡 알림이로 아, 또 추억을 공유하는 분들에게 전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샬롬 CCM 선곡이 넓잖아요. 되게 스펙트럼이. 최근에 발표된 음원부터 예전 1세대 복음성가까지 저희는 다 아우르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예. 감사드려요. 샬롬 CCM 또 공유해 주셔서. 닉네임 선유님께서 오늘은 월차 내고 교회 동생 석현이랑 운전해서 천안에 사는 교회 언니 만나러 갑니다. 오랜만에 만나는데 너무 설레요. 10시까지 방송 들으며 가려고 하는데 아주 먼 옛날 들려주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래요. 우리 석현군 예 조이포유 채널 레인보우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혹시? 예 지금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교회 언니 만나시면 그 언니한테도 또 샬롬 CCM 조이포유 이렇게 권하시면 예, 넌지시 권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 싶네요. 청하신 곡도 나누겠습니다. 창문 당신을 향한 노래 아주 먼 옛날 듣고요. 위러브의 아버지를 닮아 있네.
1: 예지 너야 내가 춤 추게 해줄게.

유튜브 채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딸이 유치원에서 인어공주 역할극을 할 때마다 제비뽑기로 배역을 정한다고 합니다. 딸은 인어공주를 뽑으면 행복해하지만 관객 역할을 뽑는 날이면 시무룩해져서 집에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엄마는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는 언제나 인어공주만 할 수 없고 10번 중 9번은 관객이 되는 거야. 그런데 관객일 때 손뼉을 크게 쳐야 인생이 재밌단다. 인생의 10분의 9를 누군가를 질투하며 보내지 말고 기왕이면 크게 손뼉 치며 즐기자. 우리는 흔히 무대 위에 서서 주인공이 돼야만 의미 있는 삶,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다릅니다. 무대 위의 인어공주도, 객석의 관객도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만족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인어공주 역할을 맡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누군가 인어공주가 되는 것을 볼 때도 가장 크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질투와 비교의식이 아닌 함께 즐거워하고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장하니의 행복, 그리고 앞서 조유진의 구름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관객으로 있을 때 손뼉 크게 치는 내가 될 수 있길, 제비꽃님도 남기셨고, 수현님은 와, 아이에게 지혜로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지혜를 주셔요. 정말 멋진 엄마였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오늘 샬롬 생각은 안광복 목사님의 칼럼, 인어공주가 아니어도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다르다는 거. 무대 위에 인어공주도, 또 객석의 관객도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니까 그 역할에 우리가 충실하고 만족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아, 오늘 샬롬 생각도 좀 생각할 여지가 많은 그런 내용이지 않았나 싶어요. 함께했습니다. 노을가을님께서도 버스 기다리는 중에 방송 듣습니다. 차 바퀴 굴러가는 소리, 비 오는 소리, 또 찬양 소리 너무 어우러져서 좋아요 라고 남기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한결같이님께서는 오늘은 둘째 언니의 생일, 다음 주 목요일은 제 생일이라 생일 파티 메뉴로 닭볶음탕에 수육 먹기로 했습니다 라고. 아, 오늘 또 둘째 언니 생일이시군요. 또 초복맞이 닭요리 닭볶음탕. 아, 우리 축하드립니다 둘째 언니. 예, 오늘 좋은 날 보내시고요. 축하곡으로 해피 버스데이 투유 권준원입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수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옹기장이의 오 놀라운 구세주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남들은 다 달려가는데 나 혼자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현실에 도전해 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 땀 흘린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이정하의 우리 사는 동안에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멈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여전히 전쟁의 폭음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함께 저려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소식을 들으며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이 땅을 안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473장 찬송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박형규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을 보며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길 원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CBS 합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박은경의 음성으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수원시립 합창단이 부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목마른 내 영혼 시온사중창단의 곡 이어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유환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주님 찾아오셨네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까지 이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생맘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예쁜 나나님께서는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아이디처럼 너무나 예쁜 하트까지 보내주셨어요. 잠 못 드는 날들이 시작됐죠. 더위에도 또 습도가 높아도 잠을 푹 자기가 쉽지가 않네요. 딸기님께서 딸이 덥다고 왔다 갔어요. 자다 깨서 엄마를 찾아

잤나 봅니다. 숨도 잘 쉬고 시원하게 편하게 잠도 잘 잘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고요. 남편과 같이 일하는 동료분 건강 회복해서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를 또 안전운전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더불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주공님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좋은 예감님께서도 오늘도 새 하루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님께서는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무더위를 이겨나가게 하소서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091번 인천 영종도에서 새벽 시내버스 운행하신다고 찬양의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3296번께서는 지난 주말에 무사히 샘물 호스피스 찬양 사역을 잘 마치셨다고요. 눈물에 은혜의 찬양 됐습니다. 제가 눈물 흘리면서 부른 곡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보내드리고요. 조이포요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8751번 하나님의 은혜 듣고 싶어요. 청해 주셨습니다. 소리엘의 찬양으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번여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김명희님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이 됐다고요? 어제 교회에서 부르던 곡 한 곡 부탁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조수연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나요?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의 문을 엽니다. 박운성님께서 김세환의 천국에서 만나보자를 정해주셨습니다.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윤형주의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5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오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임금으로 노동하며 그 결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시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관례로 아들, 남성은 노동력을 위해 필요했고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성 역시 중요했습니다.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친족 간의 결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하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위해 아브라함은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 친족에게서 찾게 합니다. 오빠인 라반이 매제인 이삭을 보지도 않은 채 리브가의 결혼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라반은 사위가 될 야곱을 곁에 두고 일을 시켰고 두 딸과의 결혼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결혼을 주체적으로 결정한 리브가와는 다르게 결혼 당사자인 레아나 라헬의 의견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손의 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 보여줍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고 지었는데 이름을 짓는 것에서 레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한 레아였습니다. 결국 그들을 포함해 야곱의 아들들은 열두 지파를 이루게 됐습니다. 때로 원치 않는 고통이 엄습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다리는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올리비아 민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의 곡으로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국립합창단이 부른 비바람이 칠 때와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주영님,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네요. 감사가 넘치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푸른바다님께서는 찬송과 찬양 위주로 방송되는 이 시간 참 은혜가 된다고 하셨고요. 태양님, 오랜만에 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은혜의 삶을 왜 잊고 살았을까요? 주님 사랑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손녀 손자 사랑님, 아내가 두 달 동안 선교 교육받고 다음 달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다고 합니다. 항상 열심히 기도로 생활하는 아내 재봉님, 무사히 선교활동 잘 다녀오길 바랍니다.

있다. 사랑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꿈쟁이님께서는 저는 선천성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예수 나의 치료자 주나목과 문형제 찬양을 청해 주셨나요?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작은 미랄님께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누가 별을 놓았지 심희서와 조찬미 함께한 찬양 청하셨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어린 시절에는 여름방학마다 가족들과 물놀이를 갔다. 계곡으로, 강으로, 바다로 떠날 때는 전날부터 마음이 부풀어서 터질 것 같았다. 시원한 물살, 개구리밥 냄새, 구름 모양, 나무 그림자, 매미 소리. 그때의 기억은 다 선명하지만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건 넘치게 받았던 애정이다. 엄마는 자꾸 물속으로 뛰어드는 나를 붙잡고 고기 한 점, 수박 한 조각을 입에 넣어줬다. 물 밖에 나와서 엄마가 주는 음식들을 받아먹는 동안 젖은 등이 햇볕에 마르는 그 바삭한 느낌이 아직도 또렷하다.

박조은의 어떤 여름방학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선명하게 남은 좋은 기억들, 그 행복이 쭉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꽃마리님께서 얼마 전에 이 곡을 청해 주셔서 아, 언제 이 곡을 보내드리지? 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여름 방학 하면 바로 또 여름 성경학교 참석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올 여름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두고두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여름 방학,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카펠랍 창단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보내드리고요. 이단열의 음성으로 내 선한 목자 함께 할게요.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하나님 사랑은 김성수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궁금해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은 어모키님께서 청하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박혜진 솔로곡 주님은 아시네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초복입니다. 다들 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씩 드셨나요? 이맘때면 모두 더위에 지친 몸을 위해 보양식을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덥고 습할 때는 마음도 지치기가 쉽죠. 우리 예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먼저 내게로 오라고 하셨고 쉼을 주겠다고 하셨죠. 오늘 밤에는 주님이 주신

나무엔의 찬양으로 쉼 첫 곡 전해드렸어요. 더위는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하지만 찬양이 주는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버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쉬어도 된다고 오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잎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목소리 상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온유가 부른 안아주심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장기영님께서 글쓰기 모임 하신다고 좋은데요. 독서 모임, 글쓰기 모임 혹은 여러 가지 무언가 자기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모임이 있다는 건 그리고 그곳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멋진 글쓰기로 저희에게 좋은 사연도 보내주세요. 고윤희님은 여러 방송 중에 CCN 캠프가 제일 기다려지신다고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쉴 수 있는 시간에 김은영 아나운서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두근두근 떨림의 시간이라서 제일 좋습니다 라고 엄지척을 보내주셔서 저도 두근두근 왠지 사랑 고백 받은 것처럼 기분이 참 좋습니다. 감사 감사 드려요. 2115님께서는 여러 찬양방송들, 복음방송들 많이 들으시나 봐요. 이것을 처음 오신다고 문자 주셨는데 감사드려요. CCN 캠프에서 앞으로도 좋은 만남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라는 찬양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의 음성으로 함께 보시고요. 3214님께서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신청곡도 써주셨는데 음원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준비한 곡은 선하신 주라는 제목의 3일 POP 워십 그리고 선하신 목자 조수아 씨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김도연의 샬롬, 강찬의 Share Your Love, 잔잔하게 흐르는 찬양으로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흠뻑 적셔주는 그런 촉촉한 곡들을 들어봤습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사랑이야기의 주의 손길 이곳에 잼 파오라고 읽어야 될까요? 오정미님께서는 김영범 말씀하시면 써주셨는데 오늘 말씀하시면

대학생 임동준님께서 신청하신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랑 또 한부영의 주님 말씀하시면 사랑이야기 주의 손길 이곳에 아카펠라 찬양도 전해드렸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네이빈 루이스의 Sons and Daughters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땅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되고 바다가 끝나는 곳에서 땅이 시작됩니다. 언제 어디서건 끝은 끝이 아니라 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조정민 목사의 잠언록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요한복음 13장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유다는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절대적인 행동입니다. 절대적으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부인은 그렇게 할 의향이 없었는데 연약의 순간에 미끄러진 것입니다. 쓰러진 것이 순간적인 실수입니다. 똑같이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절대적으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베드로는 어쩌면 그렇게 할 의향이 없었는데 연약한 순간에 미끄러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담대히 말하죠. 어디로 가든지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오게도 죽는데도 나는 같이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지나친 자기 확신 속에 넘어졌습니다. 가장 약할 때가 아니고 가장 강할 때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는요 누구든지 다 겸손해요. 약할 때는요 누구든지 자신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보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쉬워요. 잘 나가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쉬워요. 어려울 때 신앙생활하기 사실 더 쉬운 거예요. 잘 나갈 때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데 정말 주님하고 붙잡고 사는 분은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지나친 확신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날 저녁에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약함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었지만 연약한 순간에 미끄러지고 넘어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지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였습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고대 로마의 시인 푸블릴리우스 시루스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CCN 캠프에 새 앨범으로 찾아주셨던 팀이죠. 만나워십,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조금 신나는 찬양으로 두 곡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들으신 곡은 어게인 1907 워십팀의 지영이 함께한 뉴 리더였고요. 주님의 춤추리, B2의 찬양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파란하늘님, 오늘도 시작하는 이야기 마음에 와닿아요. 또 일상이 말씀님께서는 하루 종일 은혜가 넘치는 하루였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살았더니 무척 피곤합니다. 그래도 CKM이 있어서 위로받고 또 기쁨 충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보통 캠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CKM으로 줄여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변함없습니다. CCN 캠프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하루에 마무리하는 습관으로 김은영의 CCN 캠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의 은혜를 돌아보며 원데이 워십의 하루의 은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영진이 부릅니다. 하루.

원데이 워십 하루의 은혜, 손영진 하루 이어 들으신 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1000번째 최인영 목사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9271님께서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저희 곁에서 주님 곁에 가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려봅니다. 는 기도 제목 써주셨어요. 또 시기님께서 CBS 최고의 명품 방송이라고 하시며 오늘도 방송의 귀쫑끝 시원한 선율처럼 행복한 방송 만들어주세요. 신청곡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습하고 후텁지근한 날씨에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 한 잔 마음으로만 살포시 놓고 갑니다 하셨는데, 그렇게 시원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찬양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오늘 준비했습니다. 디사이플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9271님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 함께 할게요. 유은성입니다. 회복시키소서.

로렌 데이글의 You Say, 앞서 유은성 회복시키소서, 디사이플스의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끝곡도 해외 CCM으로 준비했습니다. 잘 자라고 인사 나누면서 밥 칼라일의 버터플라이 키세스를 전해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김태현 작가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동규영 시집 미시령인가 하는 것 좀 빌려줘. 너랑 마지막 나눈 말이 이 전화였구나. 나도 모르는 곳, 너와 내 말이 끝난 곳. 강원도 어디 바람 많은 곳인 모양이던데. 요즘 내 무덤가에서 슴슴한 바람을 만나면 내가 몇 번을 잊어버리고 빌려주지 못한 미시령. 혹시 그곳에 내가 혼자 찾아간 것은 아닐까. 내년쯤 일시 귀국을 하면 꼭 찾아가 봐야지. 내가 혹시 그 바람 속에 섞여 살고 있을는지. 마종기 시인의 시 동생을 위한 조시 8 혹은 미시령의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젊은이들도 나가기 힘든 세계 마라톤 대회 70대 선수 그룹 가운데 1위를 기록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행철 선수인데요. 만 71세 나이로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54분 10초에 완주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훈련을 위해서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든다고 하는데 자기 관리, 매일 똑같은 그의 습관이 전 세계 선수들을 놀라게 한 특별한 기록을 만든 셈이죠. 여러분은 매일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매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인터뷰한 걸 보니까 루틴은 선택이 아니라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행철 선수. 그래서 저녁 약속은 안 나가고요. 그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똑같은 삶을 산다고. 참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루틴을 매일 갖고 있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니까 이렇게 좋은 기록도 내고 70대 마라톤 선수 중에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와, 여러분은 매일 어떤 일을 꼭 하시고 똑같이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가장 즐거운 일은 또 뭔지 궁금합니다. 뭐 특별히 생각나는 거 없는데요? 하시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이 시간에 여기 우리 있잖아요. 예, 이것도 가장 즐거운 루틴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어요. 웨이홈 앨범에서 달리기 첫 곡으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비 오는 수요일 일을 제일 하기 싫은 날 인정. 이쁜아님 오셨고요. 좋은 친구 2095님께서 사랑 그 좁은 길 신청하셨어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히즈윌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원성남님과 함께 마이클 W. 스미스 힐링 레인 들었습니다. 3676번 쓰시는데 오늘 휴가라서 CBS를 듣고 있는데 반가운 목소리가 꺅 너무 좋아요. 권정희님 저도 꺅 반갑습니다. 휴가에 뭐 특별한 거 하세요? 무계획이 계획일 수 있죠. 그냥 쉬는 게 또 휴가기도 하니까요. 충전의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반가워요. 올리브님 쭉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오셨고요. 또 정민님도 출석 체크하셨고요. 주아랑님 저는 일을 시작했는데 92세 어르신인데 감사하게도 40년을 믿음 생활하시는 어르신이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네. 같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죠? 꽃말이 신청하신 곡, 오세연이 부릅니다.

주하랑님과 함께 꽃말이 오세연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라니님과 함께 너를 선택한다. 김상진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루틴을 보니까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돼요. 와, 폴라리스님. 매일 새벽 기도 후에 성경 읽기와 매일 걷기 합니다. 오래된 루틴인데요. 걷기 할 때 참 행복해요. 찬양 들으면서 걷고 기도하는 시간. 오롯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가브리엘님, 당향로에서 기도와 말씀 붙잡기를 한다고 하셨고, 에스프레소님은 작지만 꽤 많은데요. 그 중에서 세 줄 읽기 쓰고 잠자기, 이건 꼭 지키는 일입니다. 지니920님은 매일 당향로와 커피 한 잔 늘 함께하고 있죠. 아니, 말씀, 기도, 운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루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에스프레소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Turn, Turn, Turn이라는 곡인데요. 세상 모든 것에는 제철이란 게 있다라는 부제가 붙은 곡입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전도서 말씀을 바탕으로 쓴 곡인데요. 세상 모든 것들은 돌고 또 돌아간다. 계절 또한 돌고 또 돈다. 하늘 아래 모든 것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시간이 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수확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모든 것들은 돌고 돌고 모습을 바꾸어 간다.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은 제때가 있다.

0: 에스프레소님, 여름비는 잠비라고도 불린다죠. 비가 오면 꼼짝없이 쉬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가? 비가 오면 좀 졸립기도 한데. 에스프레소님과 함께 버즈의 턴턴턴 들었고요. 또 우리에겐 좋은 영이 부른 때가 되면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마침 또 배영원님도 함께하고 계셔서 흐리고 비오고 축축한 날씨지만 기분과 마음은 항상 뽀송하기를 아멘. 때가 되면 함께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 지난번 검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결과가 잘 나왔대요. 어우, 다행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준이 엄마께서 친구가 교회를 찾거든요. 저희는 중학교 때 만나서 친하게 지냈는데요. 지난 5월에 갑자기 친정 어머니를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리고 그 친구가 나도 나중에 엄마 옆에 가려면 하나님 믿어보고 싶은데 교회 알아봐 줄래?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단이 많잖아요. 친구가 사는 곳은 충주입니다. 충주. 충주에 장로회로 다닐 만한 곳이 있을까요? 충주에서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려요.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쭈니 엄마가 계속해서 기도하셨는데 드디어, 나도 엄마 만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것 같고 믿음을 가져야 될것 같은데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쭈니 엄마 마음은 지금 벅차고 기쁘고 그리고 어디를 결정해야 될까라는 약간의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충주에 계신 분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분은 답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선삼선리님께서 흘러흘러 신청하셨어요.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이죠.
1: 1, 2, 3, 4.

이 곡으로 좀 마음이 풀리셨을까요? 조천미 오베시 함께한 주에서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희망은광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오늘 추복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할머니들 삼계탕을 드리려고 주문하고 오늘 우리는 추어탕이라도 사 먹을까 하고 남편분께 물어보니까 아유, 나는 당신이 해준 게 제일 맛있어. 당신은 나가서 사 먹고 와. 이러는데 그게 칭찬으로 들리기보다는 왠지 마음이 확 더워지더라고요. 확 더워지더라고요. 저는 왜 이해가 가지? 이게 칭찬 같지만 칭찬 같지 않은 당신이 해줘 이것도 아니고 이거 뭘까요? 주에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네,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칭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점심은 혼자 드셔야 되겠는데요. 손영진의 목소리로 이어서 들을까요? 은혜로다.

손영진 은혜로 다 들었습니다. 플루트님께서 전주 듣자마자 울컥했습니다. 힘든 시기 건너가고 있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겠죠.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때 주가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플루트님. 다솔님께서 성경 필사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눈으로 성경 말씀 보고 손으로 쓰면서 귀로 찬양 들으며 예, 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시고 말씀 앞에서 신청하셨어요.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오늘 들려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1부 끝곡이에요.

0: S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0: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1: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습니다. 먼저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로마서 16장 19절 들으셨는데요. 이 곡은 프레쉬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예, 신청하신 곡 함께 했고 시와 그림의 항해자 명가님이 신청하신 곡 일복 많으신 명가님 신청하신 항해자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 중에 찬양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후대에 부흥을 주시길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WKSUEMF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준비 중이고 수련회 준비 중이고 이제 여름이 돼서 다양한 믿음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자라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또 안전과 믿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문을 신청하셨어요. 연희엘의 곡인데 저희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 곡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제가 이번 주 내로 요청을 해서 받아서 들려드리겠고요. 아마 금요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꼭 들려드리겠고 오늘은 대신 연희엘 앨범에서 다른 곡으로 준비했는데 괜찮겠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함께 듣겠습니다.

성경학교가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39년째 교회학교 교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영래님,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성경학교 또 수련회 모두 다 알차게 감사하게 채워지나 봅니다. 박요한 여름 수련회 함께 들었고요. 성민님, 친정아빠가 편찮으셔서 입원하고 계신데 퇴원하시기 전에 아빠 집에 와서 옷장 정리도 하고 집 청소하러 왔어요. 오늘 더우실 텐데 그래도 깨끗해진 집 보면 또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에 더 좋아서 정리가 된 집에 더 좋은 마음으로 계실 수 있으니까 회복도 빨라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이디 8529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감셋 3cm님 7월 되니까 사무실이 바빠서 자주 못 오게 되는 거 있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간 될 때 와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좋아요. 둘리공사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새싹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새로 오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요셉의꿈님은 부산에서 오늘 또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커피향기님, 딸이 연차 내고 모처럼 둘이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초복이기도 하고 만난 거 좋은 거 보면서 딸 사랑 받으며 엄마 사랑 주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려고요. 좋죠. 이것만큼 좋은 게 또 어딨겠어요. 고은의 사랑하고 있단다 함께 들을까요?

그레이스님과 함께 시편 139편 제이어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8606번님, 저는 갯벌에서 바지락 양식을 합니다. 오늘 작업하는 날은 아닌데요. 수산물 안전검사 때문에 바지락 시료 채취하러 나왔습니다. 날씨도 맑고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라고 사진 보내주셨는데

바닷가 사진만 봐도 너무 좋은데요. 검사 결과도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수고가 좋은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별님, 아들과 출근 중입니다. 문득 아들과 같이 듣고 싶은 곡이 있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외쳐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김석균의 목소리로 듣고요. 흰냥이 할매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십자가 그 사랑 예 적어주셨네요. 오늘 이 곡은 김소영과 김지훈의 목소리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한곡더 들을게요.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신청합니다 하신 코스모스님 이곡 좋은 씨앗 앨범에서 준비해 놓을게요.

감사에너지님께서 찬양이 너무 은혜입니다 하셨고 멋진 여자님 저를 울리기로 작정한 날 같아요. 선곡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멘. 민들레님 믿음 부족한 저 이렇게 귀한 찬양 들을 수 있음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세 3cm님 참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제가 오늘 CBS 직원 예배 시간에 당신을 향한 노래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하시는 분들 찬양으로 주님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응답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너무 감사하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8751번 쓰시는데 몸은 계속 힘들어지지만 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더위 지혜롭게 이기고 또 건강하게 이겨내길 또한 바라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200번 쓰시는데요. 무더위와 소낙비를 뚫고 달려와서 도와주는 용준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당향로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8200번님. 오늘 끝곡은 이 곡으로 준비했어요. 주님 무엇하라 말할까요? 라는 곡.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 있는 곡이죠. 주님 내 주님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 후야마미님과 같이 듣겠습니다. 주님 그 한마디로 힘을 얻고 주님 부름으로 은혜받는 오늘 하루로 보내시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같이 불러주실 거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음치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새로운 곡을 창작해내는 재능의 소유자입니다. 일반인들은 주구장창 남이 만든 노래만 불러댑니다. 하지만 음치는 어떤 노래든지 불렀다 하면 자작곡이 되죠. 얼마나 멋진가요? 표절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음치들이여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소설가 이회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인 스웨인 목사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형편이 어려워 석공예공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접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그 기쁨을 찬송시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35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학력은 부족했어도 성경을 기초로 한 그의 강해 설교는 매우 은혜로웠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1절에서는 기쁨과 소망 그리고 생명이 되신 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선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그리워하고 4절에선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문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는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라고 찬양하는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전해드립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0: 열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그냥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 그 길을 가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 이름이 사라져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으로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CBS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누가 주를 따라 459장 찬송을 바디메오 중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세파에 흘러 떠내려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친히 달려와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수원 시립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399장 찬송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이고요.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 연성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경동교회 성가대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내 주님은 살아계셔 제이콥 박의 찬양이고요. 예수 이름 믿으면 윤학원 코럴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전야곱님, 선하신 내 주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오즈공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 림프종 수술 위해 입원에 들어갑니다. 수술을 오늘 받으시는군요.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임하시어 깨끗이 떼어내져서 재발하지 않고 완전히 치유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 드릴게요. 완치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메마른 입술로 나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비천한 자의 탄식에도 귀 기울이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임하신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딸기님께서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는군요. 유아 유치부에 사게 되는데 맑고 시원한 날씨, 아이들과 교사들, 학부모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 만나는 기쁨을 더 깊이 많이 느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1290번 80세 할머니입니다. 얼마 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요? 액수가 적지가 않은데요. 열심히 기도드리지만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보내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주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해결의 방법, 해결의 길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할게요. 주품쌤님께서는 새벽기도 가기 전에 출첵하시면서

딸의 단백뇨 정밀 검사 기다리는 중에 기도 부탁하셨고요. 7203번께서는 출근하면서 늘 듣고 있습니다. 사연들마다 주님 은혜가 강같이 넘침을 늘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곡은 보내드린 지가 오래지 않아서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그레이스님, 극한의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하시면서 시편 8편 또 그리스도의 계절 비바람이 칠 때와 잘 들어요 하고 보내셨는데요. 이 가운데 시편 8편 함께 들을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강중현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스태핑님 예수 피를 힘입어 청해 주셨는데 신청하신 버전으로는 저희에게 음원이 없고요.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이정호님께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청해 주셨습니다. 백현준 김미경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초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오 놀라운 구세주 조승우가 부른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6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모세는 실패자요 도망자로 거칠고 낯선 광야에서 양을 치는 중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 정의감은 시간이 지나며 굳어졌고 자신을 향한 기대는 스스로도 접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시간이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같아 보이는 하루를 특별한 날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복판,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미 모세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곁에 두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잊지 않으시고 외면당한 자리, 실패한 기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두 번 부르신다는 것은 간절함이며 친밀함입니다. 부르심은 사명의 시작입니다. 사명은 완벽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불은 타오르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하고 소멸되지 않으며 오히려 존재를 더욱 밝히 드러내고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임현모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어목희님께서 신청하신 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바람님께서 행복합니다. 로그인이 되지 않다가 드디어 다시 출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내주셨나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녀 손자 사랑님께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오직 당신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상랑님, 교회를 다니다 한동안 안 나갔는데 그 후에 수술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며칠 전 침대에서 떨어져 어제 목 수술을 3시간 넘게 받고 밤새 아파 잠도 못 잤습니다. 좋은 찬송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회복되시고 이제 더는 아프지 않으시기를 함께 기도할게요. 정인님께서는 주님 사랑이 충만한 하루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0702번께서 오늘 저희 회사에서 장애인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 삼계탕 봉사가 있습니다. 저는 삼계탕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 웃으면서 봉사할게요 하고 보내셨어요. 아, 몸 생각하시면 일 맛있게 드셔야죠. 귀한 봉사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윤성의 찬양을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찬구님께서 신청하신 곡 함께합니다. 주리의 힘내세요.

왜 어떤 어른은 어린이를 만나면 꼭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물을까? 지금 눈앞에 있는 어린이가 아니라 미래의 어른이 될 존재하고만 대화하겠다는 것처럼 차라리 어젯밤에 꾼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조우리의 이어달리기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꿈이 태어나기도 전 빛나는 눈동자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들도 노아틴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의 곡으로 예수 사랑하심을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오신 남설아 금강초롱님께서 신청하신 곡 함께합니다. 박순복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주 예수여 은혜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의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박운성님 청하신 교수성가단의 찬양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보내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이명희였습니다. 22시간 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내일 금요일이 제헌절이다 보니까 오늘이 기분으로는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죠.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첫 곡 시작입니다.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Seems the love I've known has always been the most destructive kind. Guess that's why now I feel so old before my tim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

0: 1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시

0: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현대인들의 일상을 보면 건강이나 미용 혹은 자기 개발 등을 위해서 뭐 매일 아침, 뭐 저녁 이렇게 하는 루틴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눈 뜨자마자 하는 스트레칭이라든지 또 식사 후에 꼭 걷는 습관, 공복에 챙겨 먹는 어떤 것들, 또 주 1회는 실천하는 다양한 공부 등등등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렇게 좀 더 나은 성장하는 내 모습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또 꾸준하게 하는 좋은 습관들 또 뭐 어떤 거 있으실까요? 자, 이런 루틴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챙겨야 할 루틴이 있다면 거룩한 루틴, 그쵸?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겠지만 살짝 느슨해진 분들 계시다면 다시금 체크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부 자리에서 하는 기도와 큐티, 그쵸? 또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 단톡방에서 하는 말씀 나눔, 또 일일이 이름을 떠올리면서 간구하는 중보기도의 시간도 갖고, 또 그분의 자녀로서 응당해야 하는 이런 거룩한 루틴들이 잘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자, 목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최인혁 눈을 들어 들으면서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그 일상의 루틴, 거기에 더해서 신앙생활 루틴 뭐가 있으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예전에는 진짜 큐티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큐티. 그러다가 이제 약간 성경 필사의 바람도 좀 불어오고, 통독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이제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지 마음먹은 것들도, 예, 올여름에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CBS 20층 사옥에서 진행 중인 성경 필사 전시회, 한번 오신 분들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큰 감동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후기가 좋아요. 예. 성경 필사전도 한번 편한 마음으로 동네 마실 가듯 구경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210번으로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 샬롬 CCM 듣는 것도 이제는 나의 루틴이 되었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남기셨고. 0005번님은 훈디 영화 다윗 봤나요? 저 어제 더빙판으로 보고 왔는데 제가 지은 죄가 많은 건지 하염없이 눈물이 주룩주룩. 예, 저 묵음으로 오열하고 왔어요. 그렇구나. 어떤 내 마음을 건드리는 포인트가 있었나 봐요. 꺼이. 예. 울고 나니까 급 허기져서 거하게 점심 먹은 건 안 비밀. 예, 라고. 잘하셨습니다. 예, 또 울면 칼로리도 소모가 되니까. 예, 잘하셨고요. 그 요즘에 그 영화 앱 보니까 전 국민 영화 뭐 쿠폰인가? 6,000원권 쿠폰 있던데. 그쵸? 그거 사용하셨나요? 예, 그거 다 소진되기 전에 또 좋은 영화 한 편 이렇게 딱 챙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또 극장에서 큰 스크린으로 보면 좋지 않아요? 0005번님도 반갑습니다. 아, 우리 보라님은 안 그래도 저 성경 필사전 토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훈디가 당직으로 하는 토요일에 라고. 아, 이번 주는

전 당직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성서학당 패널분들도 녹화 마치고 필사전을 잠깐 들렀는데 너무 좋았다며 또 그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윤희님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는 중입니다. 출첵 남기셨고 우리 페퍼민트님도 샬롬. 아침 햇살님 저 깁스 풀었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 너무 시원하다. 근데 아직은 통증이 좀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는 해요. 교회 식구들의 중보기도와 사랑을 이번에 또 절실히 체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문화연수로 2시간 일찍 퇴근해요. 마음 맞는 직장 쌤들과 우리 교회 카페에서 수다 떨기로 했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라고. 그러네. 오늘부터 이제 내일이 제헌절 휴일이잖아요. 금, 토, 일 그리고 이어지는 주말까지. 오늘이 이제 연휴로 가는 연휴권, 그죠? 네, 설레는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도 나눌게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 사는 얘기들 다 좋습니다.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510번님께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청하셨는데 진이 부르는 곡으로 이 곡 함께 듣죠.

마치 수련회 온 것처럼 너무 신나요. 우리 그레이스님도 좋아해 주셨고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수련회 노래들 닉네임 공주님. 아, 그쵸 많이 불렀죠. 에. 만나월십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방금 들었고요. 앞서 예수전도단의 맑고 밝은 날 그리고 진 손을 높이 들고 줄을 찬양 5210번님의 신청곡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아, 우리 7493번으로 손을 높이 들고 이 곡 지금도 막 율동 다 기억나요. 생각납니다. 지금은 천국 백성 되신 우리 아버지랑 주일 저녁 찬양 시간에 함께 손뼉치고 율동하던 생각이 새록새록 나서 아침부터 눈물이 주룩주룩. 예. 여튼 저에겐 굉장히 특별한 찬양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주일 저녁 찬양 시간에 아버지랑 같이 이 곡으로 율동하고 찬양하고 아, 생각만 해도 따뜻한 추억이다 진짜. 그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중간에 할렐루야 주를 이 가사 부분에서는 옆에 있는 상대방이랑 그거잖아요 하이파이브 탁 쫙 하고 예. 또 맞은편에 있는 또 상대방이랑 하이파이브 탁 하고 아. 아버지랑 같이 하이파이브를 그럼 했던 곡이었겠어요. 야, 나는 부모님이랑 하이파이브를 언제 해봤지? 난 예. 가물가물합니다. 아, 아무튼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곡

예, 전해드렸어요. 닉네임 량이니 훈디 성경 필사전 언제까지예요? 저 순천에 살거든요.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셨는데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올 연말까지니까 아직은 넉넉하게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소진이 될 수 있으니까 소진되기 전에 또 갔다 와야죠 한번. 예. 그 아마 또 영화 앱, 영화 어플로 예약하실 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적용이. 예. 그렇습니다. 준이비님도 율동하며 들었네요. 예. 윤희님도 학생회 찬양의 밤때 율동하던 생각납니다. 우리 봄보로봄님도 훈디 샬씨 출첵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4688번으로 훈디 저희 병설 유치원 여름방학합니다. 당직으로 3일 출근하고 이제 8월 24일에 개학하는데 제가 이른 출근으로 6살 딸아이 아침 일찍 깨워 등원시키느라 딸도 그동안 고생 많았거든요. 한동안 저도 이제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 축하합니다. 한 달이 넘네, 방학 기간이. 아, 좋다. 부럽다. 방학 때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딸과 함께 좀 늦잠도 좀 자고 한동안 그러시면 좋겠어요. 새벽 별빛님께서 샬롬, 비록 다크서클이 제 무릎까지 내려와 앉았지만 주님과 신나게 또 하루 시작합니다. 신청곡 히즈윌의 가두지 마오 신청할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우리 새벽 별빛님의 신청곡 준비했고요. 그 전에 조찬미가 부르는 곡부터 듣습니다.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있음을.

쌓이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매달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정말 잘할 수 있죠? 잘 들어보세요. 아 주님 그 신권 등으로 안 할래. 아니 잘한다고 그래놓고. 잘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크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소리엘의 아 주님 크신 권능으로 콘서트 라이브 실황이었죠. 아, 밀당을 시전하는 우리 소리엘 오빠들. 아, 이게 또 그 깨알 재미 요소죠. 요 곡에. 김명선의 내 하나님은 함께 있고요. 희지윌의 가두지 마오 우리 새벽 별빛님께서 청하셨던 곡. 그리고 앞서 조찬미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있음을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프리지아님은 훈디 오늘도 너무 덥네. 근데 햇살이 좋아서 이불을 빨아서 옥상에 널고 왔습니다. 너무 덥네요. 예, 훈디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남기셨습니다. 아 빨래를 일찍 하셨네요. 예, 오늘도 햇살이 강렬할 것 같죠. 예. 마음의 합한자님은 오늘 어린이집 뜰에서 워터파크 열리는 날입니다. 아이들 엄청 신나게 등원했어요. 저도 덩달아 괜히 신납니다. 근데 약간 흐린데 바람도 불어오고요. 이러면 안 돼. 좋은 날씨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근데 어차피 비가 오지 않는 이상 기온은 30도 이상일 겁니다. 더워요. 무덥습니다. 차라리 약간 구름 끼고 바람 살랑 불어오는 게 물놀이하기엔 더 좋을 수 있어요. 막 직사광선이 막 엄청 내리쬐는 것보다 약간 이런 날씨가 더 좋습니다. 물놀이 할 때는. 뿐지님, 곧 교육부에서 수련회 시작합니다. 중고등부 때 수련회 땀 뻘뻘 흘리며 정말 열정적으로 율동하며 찬양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쵸. 그때는 진짜 저는 심지어 막 에어컨이 없는 그런 수양관 이런 데서 서로 약간 경쟁하듯 땀을 막 흘리면서 아, 정말 그 뭐 이열치열이란 말도 있는데 전혀 뭐 그 뜨거움, 더위 그것보다 그 찬양하는 즐거움, 기쁨이 20대 때, 10대 때는 더 컸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오늘 친구들과 묵호 세컨하우스로 2박 3일 떠나는데 덥지만 해수욕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힐링하고 오겠습니다. 덥지만 마음만큼은 뽀송뽀송한 하루 보내셔요. 라고 우리 뿐지님도 해주셨고요. 엠버 앵순이님, 훈디 샬롬, 혹시 CBS 성경필사 구경하고 방송국 구내식당 이용 가능한가요? 훈디는 구내식당 이용 자주 하나요? 개인적으로 도서관에 있는 구내식당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그죠?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구내식당. 근데 CBS는 저 입사할 때부터 식당이 없었어요. 예전에 그 더 예전엔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지금은 구내식당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근데 주변에 뭐 다양한 그 음식점들이 있으니까 구경하시고 또 식사하시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예. 저도 아쉽습니다. 아, 구내식당. 그 뭐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 그런 식당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예. 다른 사람이 영양사들이 고민해주는 그런 식당. 균형 잡힌 식당. 아, 너무 좋은데 아쉽게도 없어요. 우리 닉네임 개나리님, 영주땡님, 끄트머리님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한웅재 이 곡 듣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한홍재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어서 새하늘 새 땅,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까지 두 곡을 전해드렸고요. 1부 마지막 곡은 연주곡 심삼종 색소폰 연주로 오 신실하신 주 준비했습니다. Great is thy faithless.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세계 명문대학의 입학시험은 모두 학생들에게 묻고 있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의 소유자인지, 당신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세계 명문대학은 당신을 알고자 한다. 대학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입시시험에 응하는 학생들 역시 대학의 질문에 답하면서 스스로 나는 어떤 생각의 소유자인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깨닫도록 의도한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일과 인생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최고의 인재는 생각할 줄 아는가로 가려진다는 것을 말이다. 후쿠하라 마사히로의 하버드의 생각 수업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